0: 이제 교수님 공식적으로 두 번째 네. 네, 진행이십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공원에서 이 러닝하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요즘 정말 러닝이 열풍이잖아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피디님도 달리기를 굉장히 즐겨하신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엄청난 이런 달리기 전문가 아니신가요?
0: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억지로 하지만 마음에 비해서 꽤 꾸준히 나가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잘 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체력이 안 따라와서 막 뭐 러닝이 재밌다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잘 달리고 싶다는 마음에 오래 달리는 방법을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1: 오, 그래요? 무슨 말이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0: 네, 전문가들이 정말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점이 바로 지금보다 속도를 늦춰서 달려라 라는 이야기더라고요.
1: 더 잘 달리려면 더 천천히 달려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되게 의외의 네. 대답인 것
0: 예,
1: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어제와 같은 속도로 혹은 더 빠른 속도로 달리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무리하게 되고 또 무리하면 부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늦게 달릴 줄 알아야 점차 속도도 올릴 수가 있대요.
1: 아, 이 역시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은 넘어지기 마련일 것 같은데 이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얼마나 빨리 가는 네.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1: 사실 피아노도 그렇거든요.
0: 네네네.
1: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대가들도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피아노를 잘 치려면 빨리 잘 치려면 계속 그냥 빨리 치지 말고 오히려 더 천천히
0: 어허.
1: 또박또박 연습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빨리 치려고 빨리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제대로 치는 게 더 중요하다.
1: 맞아요. 천천히. 네, 그렇습니다.
0: 달리기도 그렇고.
1: 네.
0: 사실 우리 인생 모두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이 막 조급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의 깜냥 이상으로 속도를 내다보면 다치기가 쉬운 것 같거든요. 잘 달리기 위해서 또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히 속도를 늦추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믿음은 속도의 경쟁이 아니잖아요.
0: 네.
1: 힘들면 잠시 걸어도 되고 숨이 차면 잠깐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겠죠.
0: 아멘. 자, 잠언 말씀 나누고 싶네요. 잠언 4장 25절 26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1: 아멘.
0: 아멘. 자, 분주함에 휩쓸려서 일상의 페이스를 잃게 되면 부상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신앙의 걸음을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 그렇게 우리 삶의 속도를 늦추고 예수님을 더 자세히 바라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아,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우리가 침묵하면 천국이 발칵 뒤집힌다.
1: 그렇죠. 네.
0: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교수님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려고 애쓰기보다 그러니까 속도를 좀 내고 싶으면 오히려 더 제대로 가야 된다.
1: 그렇죠.
0: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도 영양제 챙겨드려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경 네 구절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인데 자, 이번 주가 교수님 테마가 약간 빛입니다. 약간 빛과 연상된 어떤 그런 이미지들로
1: 네.
0: 이제 말씀 씨앗 이미지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야, 이 빛이 쫙 어둠
1: 와,
0: 가운데 비치고
1: 멋있네요.
0: 있습니다. 자, 오늘 9월 11일자 말씀 씨앗 이미지 멋지게 제작도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자, 샵 9330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씨앗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어떤 말씀 구절들이 저희가 준비를 했는지 좀 보내드리게 되는지 하나씩 소개해 볼까요?
1: 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0: 아멘. 아멘.
1: 아멘.
0: 참 제가 이 말씀을 딱

0: 마주하게 되는데 너무 막 감격적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보는 것,
1: 맞아요.
0: 곱게 살피는 것,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발자취를 주의 깊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1: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0: 아멘.
1: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0: 아멘. 아멘. 참 오늘 멋진 말씀들.
1: 네.
0: 정말 빛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이에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 아멘.
0: 아멘. 네. 이렇게 네 가지의 말씀 구절이죠.
1: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씨앗이라고 지금 열심히 문자를 남겨주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오늘 그 메시지를 보면서 어떠한 성경 구절이 유독 좀 마음에 남 남으실까요?
1: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뭐 잠언은 또 눈을 바라보라고 하고 네. 주의 길로 달려가겠다.
0: 아.
1: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을 하는데
0: 네.
1: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은 또 조금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0: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1: 새 힘을 얻으리니.
0: 아멘.
1: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0: 예.
1: 그리고 나서 달려가는 거죠.
0: 아.
1: 네. 그래서 속도를 뭔가 늦추자는 말이 아니라 정말 방향을 놓치지 말자.
0: 제대로 가는 게
1: 네,
0: 중요하니까.
1: 제대로 네.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살피고 그리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우리가 뭔가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방향이 좀 제대로
1: 맞아요.
0: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달려가다 보면 정말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게 될 수도 있는
1: 그쵸.
0: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빨리 가고도 했지만 더욱더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1: 그렇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살피고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참
1: 맞아요.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푯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푯대를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발자취를 좇아서 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1: 아멘.
0: 자, 아무튼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 말씀 씨앗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으로 또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씨앗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1: 네, 또 하나의 선물이
0: 준비가
1: 되어 있죠. 네.
0: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아주 시원하게 트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이 드란 오늘의 기도문 받아가시죠.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께 방송 키워드를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네, 여러분 뭐 단어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키워드만 남겨주셔도 오늘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넉넉하게 문자 남겨주신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풍성하게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는 조금은 이제 아마 단서를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서를 드린다 하더라도 뭔가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윗이라든지 뭐 아니면 솔로몬 이런 식으로 뭔가 딱 고유 명사가 아니다 보니까
1: 그렇죠.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좀 캐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의 키워드 좀 단서 좀 주시죠. 네.
1: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네. 그 토끼와 거북이 동화 있잖아요.
0: 아하, 토끼와 거북이. 예예예. 네. 예, 예.
1: 토끼는 못하고 거북이는 잘하는 거죠.
0: 아하.
1: 네.
0: 근데 약간 꾸준히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네. 또 음악에서도 보면은
0: 음악에서
1: 네. 음악에서 약간 빠르기를 나타내는 말 중에
0: 네.
1: 뭐 아다지오.
0: 아다지오.
1: 렌토.
0: 렌토.
1: 이런 말이 있거든요.
0: 굉장히 음악에 좀 거리가 먼 분들은 이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1: 그쵸.

0: 음악 상식에서 조금 가까운 분들께서는 금방 맞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아다지오.
1: 네, 렌토.
0: 약간
1: 네.
0: 그 모데라토가 보통입니까?
1: 네, 보통 빠르죠.
0: 아, 보통. 네. 네. 아, 미들이네요. 약간 네. 모데라토. 아, 그러면 안단테는 어떻습니까?
1: 안단테는 모데라토보단 조금 더 느린 거. 약간 안단테는 산책하는 템포?
0: 안단테는 산책하는 템포군요.
1: 네, 그렇죠. 아.
0: 그러면 약간 오늘 그 키워드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1: 아, 그렇습니다.
0: 네, 네. 발걸음 정도가 약간 그렇죠. 이렇게.
1: 아, 그렇습니다.
0: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제. 지금 큰일 났습니다.
1: 와.
0: 느리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느리개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키워드
1: 그러게요.
0: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1: 이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됐었는데.
0: 오늘 키워드 달리기도 나오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리개가 말고, 조금 더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느리게 갑시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지금보다 속도를 이렇게 합시다.
1: 그렇죠.
0: 라고 이야기하죠. 네. 네, 그래서 앞에 막 그러니까 뭐 이 군대 얘기인데 군대에서도 막 앞에 사람이 이제 행군을 할 때 앞에 사람이 너무 빨리 가면
1: 아,
0: 뒤에 사람은 뛰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조금 빠르게 가고 있다. 보폭이 조금 좀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 때 앞에 사람 보고 좀 이렇게 해라. 조금 땡땡땡 네, 조금 띵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그 대열이 좀 맞춰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느리게는 아닙니다. 느리게 아니고요. 자 치읓치읓 히읗입니다. 치읓치읓 히읗이고 저는 이제 이런 힌트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이제 사울 왕.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예전 이름 말고 사울이 예, 왕이 그러니까 왕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좀 부러워하고 시샘을 했어요.
1: 그쵸.
0: 그래서 왜 그 좀 제대로 시샘을 하게 됐냐면 이제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가. 그래서 사울은 이것인데 다윗은 아. 만만이다. 라고 이런 그렇죠. 노래가 나왔거든요.
1: 네네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굉장히 좀 상심하고 다윗을 부러워하면서 시샘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 다윗을 굉장히 좀 원망하게 되는 네. 그런 단계까지 다다랐는데 아무튼 네 사울은 이것이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의 키워드 단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를 이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 교수님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0: 바로
1: 천천히입니다.
0: 자, 우리 어떤 그 삶의 템포를 좀 천천히 하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또 제대로 가는 맞아요. 것이 맞다라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오늘 그래서 키워드를 천천히라고 정했습니다.
1: 네. 아, 우리 샵 9330번으로 키워드 천천히 문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0: 맞아요.
1: 여러분께서 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0: 네, 오늘 천천입니다. 천천히라고 세 글자죠. 세 글자 잘 기억해 주시고 네, 방송 마칠 때까지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준비했어요.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니까
1: 그렇죠.
0: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고백으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주, 그리고 충북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 네, 방금 들으신 찬양은요, 소프라노 양지영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메들리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교수님이 계시다 보니까, 네, 이제 약간 클래식컬한.
0: 멋진데요? 네,
1: 성악가 버전. 네, 성악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0: 네, 하루 네 구절씩 말씀 씨앗 이미지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기도문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 자, 오늘 키워드는 뭘까요, 교수님?
0: 오늘 키워드는 바로 천천히입니다.
1: 그렇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천천히 이제 나아가더라도 제대로 갑시다.
0: 그렇죠.
1: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샵 9330번으로 천천히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아, 그리고 네, 말씀 씨앗 이미지도 꼭 다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하나씩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8457번님께서 정말 항상 가장 먼저 또 귀하게 문장으로 또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머무는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씨앗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무장한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했을 때 우리는 결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될 줄 그렇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7358번님 문자 또 보내주셨어요.
0: 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주말 되세요.
1: 그래서 막 그 주말이 바로 이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금요일이 참 기분이
0: 맞아요.
1: 좋은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자, 0711번님 문자 주셨네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참으로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풍요롭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엔 성경 읽고 필사하고 전도하기 좋은 계절. 이 계절엔 아버지께 더욱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합니다. 오, 더욱 사랑 아들이신가 봐요.
1: 네. 와. 근데 와, 말씀 씨앗까지 요청해 주시면서 저는 굉장히 0711번님 문학 어떤 수준이
0: 그러니까요.
1: 정말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표현 자체가 참 낭만을 아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0: 네. 네.
1: 자, 그렇습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절, 주님과 함께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계절, 가을 우리가 충만하게 흡족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0675번님께서 또 오늘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항상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을 내게 하옵소서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7067번님 기쁜 소식 전해주셨네요.
0: 아유, 아들이 수술이 잘 됨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1: 네. 네. 아들이 수술을 좀 진행했나 봐요. 아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1: 하나님께 오늘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뜻깊은 시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꼭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13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0: 네, 한 주 동안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나를 되새겨보고 다가오는 주일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1: 근데 저는 요즘 들어 더욱더 주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다가오는 주일 온전히 바쳐드리는 날.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런 날일 텐데 요즘에는 약간 이벤트적으로 이제 한 몇 시간 정도 교회 가고 그 외에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날로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0: 그쵸.
1: 그러니까 정말 일요일이 아니라
0: 온전히
1: 주일로서
0: 주일로서
1: 정말 주님의 날로 지켜나가.

0: 하는 그런 거룩한 문화가 다시금 잘 세워지고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네. 3326번님.
1: 나의 급한 성격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고 천천히 신중하게 판단하게 하소서.
0: 아멘. 아멘.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적용되는.
1: 저도 그래요, 네. 피디님.
0: 굉장히 저는 급하다기보다는 덤벙대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파괴왕이라고. 네. 계속해서 뭔가에 부딪히면서 떨어뜨리고 뭔가 우당탕탕이 좀 생활화가 돼 있다 보니까.
1: 마이너스의 손이시군요.
0: 아내가 파괴왕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저도 신중하게 천천히 좀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잘못 알려드린 관계로 느리게가 느리게. 참 많았어요.
1: 아, 그렇네요. 네,
0: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역시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을까요? 아다지오.
1: 네, 아다지오 렌토입니다. 렌토. 네. 네,
0: 이게 느리게라는 느리게. 표현이니까. 네. 너무 또 잘 아시다 보니까
1: 그러니까요
0: 느리게라고 보내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천천히였습니다. 아, 천천히로
1: 와 삼행시를
0: 주셨어요. 8291번님 좀 네.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천
1: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0: 천
1: 천천히 가면서
0: 히
1: 히히히 웃어요. 아, 와
0: 너무 중요한 표현을 또 보내주셨어요.
1: 그렇습니다.
0: 천국을 향해 이게 방향 표대가 정확한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0: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빨리 질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천히 가지만 함께하면서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아멘. 네.
0: 자, 모든 일을 천천히 꼼꼼하게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내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1: 아멘.
0: 우리가 막 인생의 속도를 내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인식하기가 참
1: 맞아요.
0: 어려운 것 같아요.
1: 급한 이 또 세상 속에서 네. 네, 묵상하기 힘들죠.
0: 나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천천히 우리가 그 일상 가운데서 주변도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네네.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늘을 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
1: 아이고, 피디님. 오늘 아침에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던데.
0: 그러니까요. 네. 국가에도 가을 하늘 공활한데, 이렇게 구름 없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 높은 하늘, 맑은 하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정말 참 좋겠습니다. 자, 0691번님 문자 주셨네요.
1: 네, 안녕하세요. 씨앗이라고 문자 주셨고 늘 은혜입니다. 태평양 건너까지 가는 전파가 청주에 사는 저희 집은 라디오는 오늘따라 더욱 심한 잡음으로
0: 아이고.
1: 기도문 그리고 키워드를 이제 방송을 제대로 못 듣고 있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문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0: 아이고.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셔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이제 저희 안테나라든지 뭐 이런 위치상으로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간혹 이제 잡음이 좀 들리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날씨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이제 이용하시면 끊김없이 또 방송을 잘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혹은 앱스토어에 이제 접속하셔서 이제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나오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간단하게 회원가입만 진행해 주시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유롭게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 실시간 채팅이 있어요. 그 채팅에 이제 오늘 뭐 천천히라든지 혹은 또 씨앗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또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두 가지 선물 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이분께는 제가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기도문을 좀 따로 챙겨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0691번님께 지금 바로 좀 보내드렸습니다. 네. 잘 하셨을 거라 믿고요. 자, 아무튼 저희 가족 모두 부족하지만 조금씩 전파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라고 0691번님께서 또 문자를 남겨주셨고 감사합니다. 7051번님께서 10월 17일 70주년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기념행사 한양대 가는 거죠. 신청 링크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70주년 기념해서 이제 홈커밍데이 행사를 아주
1: 멋지게 준비하셨더라고요.
0: 역대급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홈커밍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가능하고 차량도 다 준비를 할 겁니다.
1: 와.
0: 고속버스를 다 운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0: 그래서 지금 또 고민인 것은 이제 가서 좀 일찍 돌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고민 중에 있거든요. 네. 아무튼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미리미리 좀 신청해 주시고 차량도 신청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홍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내가 확인하고

0: 드립니다. 12살짜리 딸이 엄마 생일상 차려준다고 아침 6시 30분부터 일어나서 계란말이를 해서 줬어요.
1: 야,
0: 진짜 정말 행복한 생일날이에요. 극동방송도 함께 들으면서 진짜 행복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야, 얼마나 기특할까 싶네요. 네. 그리고 40대의 마지막 생일이라고. 네. 저는 이제 그 선배님이라고 생각하는데 9713번님 제가 이 봤을 때 문자나 이런 걸 또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이분은 이미 이제 나이는 실제 나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분 외형은 30대 후반처럼
0: 아, 그러니까.
1: 아 보이실 거라고
0: 네,
1: 생각합니다.
0: 그렇죠.
1: 아 제가 이렇게 문자에서 느껴집니다.
0: 이런 따뜻한
1: 이분.
0: 마음씨를 또 가지고 계시니 네,
1: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저보다 어리게 봤을 것 같아요. 아무튼
0: 아멘.
1: 네. 그럴 거라고 기대하면서 네. 자 아무튼 오늘도 1부에서 특별한 코너가 또 예정돼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찬양의 은혜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키워드 알려주실까요?
0: 오늘의 키워드 바로 천천히입니다.
1: 네, 천천히 네, 샵 9330번이고요 말씀 씨앗 이미지도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러브와 커피 소년이 함께 불렀어요. 모든 계절에 모든 시간이.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실게요.

0: 참신하고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1: 다채로운 찬양들을 선곡해서 들려드립니다.
0: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자, 이 시간은요, 찬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채로운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 매주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신한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찬양을 추천해드릴 텐데요. 분위기가 다소 좀 왁자지껄하고 또 좌충우돌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0: 자, 먼저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는 게스트들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추하평 목사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휴가를 좀 떠났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함께해 주십니다. 먼저 대전의 거리를 밝히는 찬양으로 밝히는 거리 찬양 사역자 추화평 목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대전 극동

0: 방송에 정말 좋은 소식을 물어다 주는 거대 비둘기 우리 남지 구구구구구 PD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잘 지내셨죠 목사님? 네.
1: 잘 다녀왔습니다.
0: 아 네.
1: 근데 잘 못 쉬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0: 아 진짜 아,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1: 우당탕탕해.
0: 아 우당탕탕해. 멤버로서 내가 그렇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1: 네.
0: 알겠습니다.
2: 오셨어도 됐었는데.
0: 네. 네. 쉽지가 않죠.
1: 네. 감히 그랬다고요? 네.
0: 자 우리 남지구 PD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2: 네, 잘 지내다 왔습니다. 여러분께 오늘도 좋은 선곡 전해드리려고 아주 고민을 하다 왔습니다.
0: 지금 요즘에 남지구 PD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영상 제작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곡이 이제 세 곡이고, 공식적으로 세 곡에 이제 가장 이제 투표를 받아서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분이 이제 두 번째 찬양까지 전해드려서 네 곡을 전해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플레이리스트를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에 맞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은밀하게 이제 각자 세 곡씩 선정했거든요.
3: 오.
0: 그래서 세 곡 해서 아홉 곡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을 했는데 그 영상을 우리가 남지구 PD님께서 지금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2: 맞습니다.
0: 오늘도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그 플레이리스트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그 영상을 좀 수고하고 있다. 영상 제작에 좀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제 투표를 해 주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플레이리스트를 받고 이제 들으실 때, 아, 너무 고맙다라고 그런 마음만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아마 겸사겸사 투표까지 이어져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0: 자, 아, 근데 교수님, 지난주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실제로 선곡을 좀 진행해 주셨는데,
3: 그렇죠.
0: 오늘 약간 좀 그런 짐을, 부담을 벗으셨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0: 마음 어떠실까요?
3: 아주 목사님의 그 역할을 제가 일당백 했다는 거 다 아시죠, 목사님?
0: 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애를 써주셨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좀 마음 편히 좀 네.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3: 아, 좋습니다.
0: 일단은 저희가 주제를 좀 먼저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제,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의 주제를 좀 공개해 주실까요?
3: 네, 오늘의 주제는
0: 네.
3: 은혜는 가을바람을 타고.
0: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3: 그렇죠.
0: 찬양.
3: 네.
0: 아, 저희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좀 추천해 드리고 또 하나하나 곡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주제를 받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추하평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1: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0: 그렇죠.
1: 아, 요즘에 잘 자고 있거든요.
0: 아, 네. 항상 그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1: 네. 정말 중요합니다.
0: 네,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우리 많은 방송 가족분들께서는 목사님이 기억할 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목사님으로 많이 기억을 할 것 같은데요.
1: 이게 교회 걱정으로 아니면 성도 걱정으로 잠을 잘 못 자야 되는데
0: 네.
1: 날씨로
0: 네.
1: 올 여름은 잘 못 자다가
0: 네.
1: 이제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지고
0: 네.
1: 너무 잘 자고 있어가지고
0: 네.
1: 그래서 딱 떠오르는 곡들이 있더라고요.
0: 네. 아 그렇군요.
1: 그 곡들로 오늘 딱 준비를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우리 남지구 PD님 주제 받고 어떠셨어요?
2: 전 주제 딱 받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혹시 장찬희 PD님 MBTI가 F신가요?
3: 네. 갑자기
0: 네. 아니 지금 가을이잖아요.
2: 아 정말 아니 그 은혜는 가을 바람을 타고여서 아 정말 네. 감성도든
0: 아 요즘에 바람이 좀 그럼, 많이 불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청취자분들께 그래도 좀 이제 그럴듯한 제목을 좀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2: 그렇죠. 감성적인 분이시구나라는 거 한편으로 또 느꼈습니다.
0: 근데 우리 남지 999 PD님 그 네. 오늘 이 주제에 대한 찬양들 저희가 선곡한 찬양들 어떻게 본다면 세 곡씩을 다 일단은 미리 맛보셨을 텐데 약간 좀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2: 아 오늘 제가 제작할 때 단 한 번도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곡과 곡 이름과 이제 아티스트를 봤지만
0: 네.
2: 재생을 한 번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0: 그래요?
2: 네.
0: 그만큼 진심이군요.
2: 진심입니다.
0: 승부의 진심이군요.
2: 그럼요.
0: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2: 오늘은 약간 두 번째 곡까지 소개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0: 아, 알겠습니다.
2: 네,
0: 저희가 맞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제작을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플레이리스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특별히 은혜는 가을바람을 타고 라는 주제인데 가을에 어울리는 찬양들을 저희가 한 곡씩 선곡을 했습니다. 엄선했으니까 이제 플레이리스트 많이 받아가 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으로 뭐라고 보내면 될까요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네.
3: 네 우당탕탕.
0: 네 우당탕탕이라고. 아니면 뭐 작전이라고 보내셔도 됩니다. 우당탕탕. 네, 선곡 대작전이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순서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순서 발표는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일단 추합형 남지구 그리고 남지 999.
2: 제가 두 번 들어가 있는 건가요?
0: 그러니까 999가 약간 이제 좋은 소식을 물어다주는 비둘기라는 뜻이니까
1: 색깔도 비둘기 색깔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아, 순서 정.

0: 해보겠습니다.
1: 제가 9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 999.
0: 네. 네, 알겠습니다. 순서 정해볼게요. 네. 자, 정확하게 이제 남지구 PD님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순서를 고집하는데 첫 번째 순서이기를 바라면서
2: 오늘도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3: 이야. 축하드립니다, 피디님.
0: 누구죠?
3: 네. 우리 바로 장찬희 피디님 1번이시고요.
0: 자, 두 번째 순서 정해볼게요. 두 번째 순서. 자, 누굴까요?
2: 구구.
0: 아, 그만 이제 그만하세요. 네. 이제 남지구 PD님.
3: 네, 우리 두 번째 순서 추하평 목사님 되시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남지구 PD님 선곡한 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전해드릴 찬양은 진짜 고민 많았어요. 제가 12곡 정도로 뽑았거든요. 처음. 거기서 이제 제외하고 하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아세요? 너무 많은 곡들을 이제 듣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맞아.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지다 보니까 뭐가 더 좋지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냥 제 어떤 첫 마음에 처음 들었던 마음에 제가 이제 다시금 돌아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떠올렸던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인데 제목이 시온의 대로라는 팀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에 하늘의 새처럼이라는 곡이 있어요. 하늘의 새처럼. 네, 정말 이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그 새처럼 네, 들판의 꽃처럼 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이어지거든요. 하늘의 새처럼 들판의 꽃처럼 이 가을이잖아요. 그냥 그 곡 자체가 가을입니다. 벌써 가을에 좀 벌써 추하평 목사 가을을 만끽하시는 것 같은데 효과음 감사하고요. 어떤 곡인지 일단은 바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 잘 들어주시고 네, 어떤 곡이 가장 어울릴지 네, 가을 분위기를 물씬 나는 찬양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와닿는 찬양을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하늘의 새처럼.

0: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아, 가을이 왔네요. 와, 근데 진짜 와, 좋네요.
1: 아, 제가 골랐죠?
0: 아, 제가 다른 분이 고른 줄 알고 제가 너무 아, 제가 너무 몰입해 가지고. 와. 너무 좋았다.
2: 역시.
0: 와. 어떠셨는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교수님이거든요. 교수님이 그냥 중립적 입장이시기 때문에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최유미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3: 너무 좋은데 이 처음에 나오는 기타 선율과 네. 또 이분 찬양하시는 이 또 음성이 이 소리 반 공기 반 네, 이 가을 바람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

0: 도움이 됩니다.
1: 아, 예,
2: 간식입니다. 아, 이거
1: 기타 소리 한 번 더 듣는 거죠.
0: 너무 잘 어울리는 가을 선곡이었던 것 같아요, 피디님.
1: 갈 때 막 생각나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 아, 눈을 못 감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계속 가을이 떠올라가지고. 추하평 목사님 어떠시게 들으셨을까요?
2: 이 시작 진입부터 너무 감미로워가지고 네. 눈을 감고 감상하고 있는데 네. 이 제목이 하늘의 새처럼이잖아요. 네. 그 상상하면서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데 우리 비둘기 피디님이 갑자기 또 마지막에 응도 구구구로 들려.
1: 그거는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
2: 그랬나? 네.
1: 아, 비둘기. 근데 하얀색 비둘기가 쫙 이제 날아다니면서
3: 거대한 비둘기.
1: 그러지 마시고
2: 구구구 하면서
1: 지금 근데 약간 이거는 좀 이상 약간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1278번님께서 벌써 2를 찍으셨거든요. 벌써 2를
0: 누구지?
3: 아, 오늘 2는 제가 아닙니다.
1: 네. 미리 2를 벌써 축하를 해주셨는데
3: 오늘 2번은 제가 아닙니다.
1: 듣지도 않았는데 미리 아직 2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1번 네, 잘, 네, 시온의 대로 네, 하늘의 새처럼 네, 6882번님께서 벌써 시온의 대로 목소리가 가을과 참 잘 어울립니다. 벌써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아 지금 네, 계속해서 아, 목소리를 뭐라 표현할지 몰랐는데 소리 반 공기 네, 반이 딱이네요 그렇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남지구 PD님 뭐 가을과 네. 좀 잘 어울립니까?
3: 아, 네 물론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고 또 노을빛 지는 이 하늘이 아, 생각나는데 아,
1: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3: 여기서 네. 끊으시는군요.
1: 그 다음 네 조금만 네. 더 해주시면
3: 아 근데 듣다 보니까 장찬희 PD님 네 MBTI가 F시죠?
1: 계속 뭐 지금 취조하러 왔어요 지금 계속.
3: 아니 그 가을의 감성이 너무 느껴지지만 가사 가운데 네. 가을의 느낌이 좀 부족하지 않나. 봄에도 하늘의 새처럼 들판의 꽃처럼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 약간 가을의 느낌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0: 네. 우실 것 같은데요. 대답을 안 바로 우실 것 같은데
2: 대꾸를 아예 안 하세요 지금.
1: 너무 이렇게까지 어쩌자고 했나. 그렇게까지 흠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3: 알겠습니다.
1: 뭐 좋았으면 좋았다 하면 되는데.
3: 아, 근데 너무 좋긴 합니다. 네.
1: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네. 굳이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네.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다는 의견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하늘의 새처럼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링크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자 이제 저희 플레이리스트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또 틀면서 가을 분위기 만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정말 들판 위에서라든지 뭐 여러분께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셔서 이 곡들을 쭉 들어도 참 좋을 것 같거든요.
0: 네. 네,
1: 샵 9330번 무당탕탕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가 이제 추하평 목사님이시거든요. 추하평 목사님
2: 네.
1: 자, 두 번째로 이제 순서인데 어떤 곡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추천하기는 원하실까요?
2: 외국 곡인데 번역되어서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네. 선하심인데요. 네.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계절이 아닌가. 다른 계절들도 그렇게 누릴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이 계절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찬양이다.
1: 아, 저 마침 또 이제 이 찬양이 앨범이 2025년 9월 8일 이맘때에 발매가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2: 예.
1: 약간 노리신 건가요? 네.
2: 몰랐습니다.
1: 아, 몰랐습니다.
2: 아, 오늘 처음 봤습니다.
1: 아, 네. 네. 이맘때 마침 또 이제 9월 달에 발매가 돼서 가을 분위기를 또 물씬 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우리 추하평 목사님께서 또 준비하신 또 방송가족분들께 전해주시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선하심 어떤 곡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추하평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이었습니다. 기프티드였어요. 한밤의 프레이즈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는데 주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 곡들을 들어주시는 우리 최 교수님.
1: 네.
0: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음악을 또 전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네.
1: 너무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날씨 좋음, 이 가을바람 선선한 날에 오로지 좀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이러한, 그런데 이제 가사가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해서 자꾸 잠을 이루기 힘드신 목사님을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들기까지?
0: 자, 여기서 교수님까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예리하십니다.
0: 교수님까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1: 제가 그것만 보여가지고.
0: 근데 저는 진짜
3: 교수님,
0: 제가 약간 정말 진지하게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생각했냐면 이제 사랑해요 할 때 그 남성 보컬이 이제 굉장히 좀 뭔가 좀 그 좀 아주 밝은 톤은 아니었잖아요. 사랑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번 자신감 넘치고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이제 삶에 있어서 원래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이제 견디기 힘든 이제 숨을 헐떡거리는 그런 시간도 분명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을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처럼 여겨져가지고 사랑해요. 아, 이게 감동적인데 그 뒤에 여성 보컬이 함께 봤는데 이 공동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근데 나중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어떤 곡의 구성 자체가 전 참 감동적이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고 특히 가을 하면 괜히 쓸쓸해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때 이 곡을 들으면 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1: 네. 네.
0: 다만 이 곡에 대해서 제가 흠을 잡는 게 아니라 아, 정말로 저 흠을 잡는 게 아니라
2: 시작했습니다.
0: 아니 그 흠을 잡는 게 얼마 전에 이 곡을 저 신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들려드렸어요. 청취자분들께 다소 이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신선함에서 조금 이제 청취자분들께 아 이건 예전에 들어봤던 곡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우려의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여름 지날 무렵의 9월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한 11월 정도에 더 잘 어울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더 쓸쓸해져야
2: 늦가을
3: 네. 9월에 네. 나온 곡입니다. 9월에.
0: 겨울을 좀 앞두고 있을 때 들으면 더욱 더 이제 공감이 되고.

0: 몰입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곡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아, 지금 씨 어땠어요?
1: 아, 근데 확실히 네. 그 이제 장찬인 PD님의 선곡도 그렇고 목사님의 선곡도 그렇고 기타로 처음 도입부가 들어가는 게 참 네. 가을을 잘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또 이 곡은 가을을 표현하면서도 나중에 예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곡이지 않나라는 네. 마음이 있었는데 네. 사실 저도 들으면서 교수님과 같은 의견으로 목사님께서 잠에 많이 들기 어려우셨구나. 네.
0: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1: 저도 불현듯 했습니다.
2: 두 번째 곡으로 네. 할걸. 네.
0: 68, 아, 두 번째 곡 제가 뭔지 알잖아요. 두 번째 곡 더 최근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2: 그런가?
0: 안 하길 잘하셨어요. 며칠 전에 들려드렸기 때문에. 자, 벌써 3번 투표하신 분이 계신데, 3번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 할렐루야.
0: 그리고 일찌감치 1번 네, 투표해주신 3335번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한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 플레이리스트 링크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 여러분 뭐 계신 곳에서 그 플레이리스트 들으시면서 가을 분위기 또 하나님이 이 가을에 허락하신 은혜를 풍성히 좀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순서입니다. 남지구 PD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시는 곡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전에 잠시 이제 우리 추하평 목사님 앞서서 네. 교수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소개하고 있을 때 갑자기 웃음이 좀 터지셨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 저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2: 아 이제야 제대로 잘 수 있겠고
0: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미지화 시키시는데 아, 알겠습니다.
2: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0: 알겠습니다. 투명한 방송 사랑의 뜨나 우당탕탕 찬양 성공 대작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제 세 번째 우리 남지구 PD님 네. 어떤 곡 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가져온 곡은 Now Praise의 비록 헛된 시간 같아도 라는 곡입니다.
0: 비록 헛된 시간 같아도.
1: 네, 비록 헛된 시간 같아도. 교수님 혹시 그 가을 하면 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3: 비둘기요.
1: 비둘기, 아, 비둘기군요.
0: 평화.
1: 아, 평화, 네. 아, 근데 그래도 가을 하면
0: 극동방송이죠?
1: 아, 그렇죠. 네. 네, 정말 원하는 답변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군요. 네, 아무튼. 가을 하면 이제 또 추수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또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 가사를 보면은 헛된 시간이라는 곳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알아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서 이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우리의 고백이 우러나오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0: 나우프레이즈 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찾아보시면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요즘에 대부분의 찬양들은 좀 젊은 사역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영상에서 예배하면서 부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팀은 이제 합창으로 부르거든요. 합창으로 부르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 행복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 모습 자체가 전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 나우프레이즈의 귀한 찬양입니다. 비록 헛된 시간 같아도 주제는 은혜는 가을바람을 타고입니다. 남지구 PD 님의 추천 찬양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나우프레이즈였어요. 비록 헛된 시간 같아도 우리 남지구 PD님께서 오늘의 주제죠. 은혜는 가을바람을 타고, 이 주제에 대해서 떠오른 찬양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명곡 판정단입니다. 우리 최유미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네. 네, 이 가을 하면 또 이제 추수의 계절, 정말 풍요로운 계절이잖아요. 네. 음악을 딱 듣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악기는 바로 사람의 목소리잖아요.
0: 아, 맞아요.
1: 네, 이 여러 명의 목소리가 같이 하모니를 이루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정말 가을과 잘 어울리는 이 풍성함이 음악 자체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저도 네,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네. 정말 사실 이 팀 자체를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의, 그러니까 저는 활동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잘 활동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태도에는 나이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찬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찬양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는데, 자, 아무튼 귀한 찬양이었고, 우리 추하평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2: 아, 요즘에 보면 팀들이 외국곡을 번역해서 외국 느낌을 많이 내는 그런 젊은 팀들이 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나도 한국 정서에 잘 맞고
0: 맞아요. 네.
2: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0: 네, 네.
2: 그래서 추석이나 아니면
0: 추석이나 그쵸. 네.
2: 운동회 때
0: 운동
2: 좋겠다.
0: 운동회까지 가야 됩니까? 운동회 때 이 곡이 나와. 운동회 어느 타이밍이 나와야 될까요?
3: 네. 아, 우승하지 못한 팀에게 비록 헛된 시간 같아도.
0: 예. 저는 이 곡에서 이제 제가 사실 끝까지 좀 이제 그 거의 전해드렸던 이유가 중간에 내리지 않고 이제 저는 그 뒷부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 그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가사가 나오진 않지만 저는 그 부분이 참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걸어가세. 사실 비록 헛된 시간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가자. 걸어가자. 걸어가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태도가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걸어 나갔을 때 다소 우리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 하더라도 걸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게 들었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곡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상세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앨범 정보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2025년 12월 26일에
3: 저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0: 2025년 12월 26일에 발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 12월 25일?
3: 그렇군요.
0: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
4: 성탄절 다음에 나왔네요.
0: 그래서 이게 그 이 팀 자체가 그리고 이제 작곡하고 작사한 분의 의도가 어느 정도 이게 사계절에 다 들으면 좋고 특별히 가을에 들어도 너무 좋겠지만 의도 자체가 약간 연말에 지금 혹시라도 이 오늘 올해가 좀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위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진짜.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 예. 정말 오늘 저의 그 곡의 선정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셨다 감탄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빈틈의 실을 발견하시는군요.
0: 이게 공교롭게도 발매일이 2025년 12월 26일이다 보니까 아마 이 팀 자체와 그리고 작곡가와 작사가가 이때 발매한 거는 어느 정도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 정도, 너무 곡은 너무 좋았습니다.

0: 하지만 제작 기간이 가을이라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자 네. 이제 투표 들어보겠습니다. 자 벌써 3번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오늘 들었던 곡죠. 1번, 2번, 3번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은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하늘의 새처럼 제가 추천해 드린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이 추하평 목사님 어떤 곡일까요?
2: 주님의 선하심.
1: 그렇습니다. 기프티드의 곡이었고요. 자, 3번 곡은 12월 26일에 발매됐던 비록 헛된 시간 같아도 나우 프레이즈의
0: 제 것만 제 것만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2: 9월에 나왔거든요.
3: 아 그렇군요. 네.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플레이리스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지 않는 그 나머지 곡들까지 총 9곡의 플레이리스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곡도 너무 좋으니까 플레이리스트 받아보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 3번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투표 기다리는 동안에 찬양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자 연주 찬양 준비했어요.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연주 찬양으로 플랜티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실게요.

0: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늘 배반하나 연주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곡을 듣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 곡이 제일 가을가을. 역시 클래식이다. 가을은 클래식이다. 라는 그럼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우당탕탕 찬양선곡 대작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3곡 플러스 6곡입니다. 이제 각자가 선곡한 나머지 두 곡들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으로 이루어진 오늘 은혜는 가을바람을 타고 이 주제의 찬양 플레이리스트 영상 링크 전해드리니까 필요한 분들 네, 샵 9330번으로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우당탕탕이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그 또 투표를 또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께서 우당탕탕만 보내주셔가지고
1: 투표는 많이 안 해주시네.
0: 투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투표 결과는 거의 다 이제 좀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여쭤봅니다. 교수님께서는 1번, 2번, 3번 곡을 들으셨는데 네. 어떤 곡이 좀 가장 마음에 좀 와닿고 그리고 나는 가을에 이 곡 들으면서 좀 하나님 생각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1: 정말 세 곡 다 좋았는데요.
0: 굉장히 오늘 이거는 진짜 막
1: 처음에 관심사입니다. 우리 PD님 또 선곡해 주신 곡 같은 경우 정말 가을과 잘 어울렸거든요. 이 기타와 소리반 공기반의 이 음성과 예. 또 이번 찬양 우리 잠 못 드는 목사님도 너무나 은혜로운 가사에 은혜 받고 제가 그랬는데 또 이제 3번 우리 또 지구 PD님 같은 경우 선곡해 주신 곡이 저는 이 풍요로운 가을에 음악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아. 네, 이렇게 다양한 파트들이 서로의 하모니를 이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또 하나를 이루면서 이렇게 실망하신 표정이시네요. 아니야,
2: 네. 눈이 보이지 않아도
0: 하령처럼 부르는 근데 저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해서 또 이제 약간 발매일에 듣고 이게 사람 생각이 무서운 게 발매일에 듣고 또 이제 이 찬양을 또 듣다 보니까 갑자기 약간 풍성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이 나고 네. 그런 거를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 마지막까지
0: 그렇게까지
3: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군요.
0: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몇 번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실까요? 네.
1: 저는 3번입니다.
3: 그래요? 할렐루야. 저 이거 한 표도 소중한 한 표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0: 한 표 들어가긴 하는데.
3: 아 감사합니다.
0: 정말 예상 밖이네요. 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니 그 추하평 목사님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네
4: 만족합니다.
0: 아, 만족해요. 어쩔 네. 수 없네요. 자 5158번님께서도 가을과 어울리는 곡을 선택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2번입니다. 강아지와 산책 중인데 이번 찬양을 듣는 순간에 서늘한 바람과 함께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마음이 시려옵니다. 네, 딱 2번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 자 3번이 갑자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추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 제가 나쁘지 않았는데 결과가 지금 네, 3번 응원합니다.
1: 5235번님께서 3번 응원합니다. 하나,
0: 저는 일단은 몇 표 안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지금 저의 월화 파트너이신 박은영 집사님께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1번 투표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여섯 표입니다. 많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투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섯 표에 두 번째 2번 가겠습니다. 2번 하나 1278번님께서는 일찌감치 2번 하셨네요. 듣기도 전에 2번 있는데 끝까지 2번 하십니다 지금. 네. 하나 둘 그리고 셋입니다. 네 표. 자, 3번 가보죠. 네. 아, 지금 유쾌한 방송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3번 우당탕탕. 자, 갑자기 교수님의 어떤 한마디가 힘이 센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교수님.
0: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1: 우와.
0: 여섯,
3: 할렐루야.
0: 여덟, 아홉. 뭐 이게 이 교수님 투표를 제일 마지막에 받아야 교수님 표까지 합쳐서 이제 한번 10표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압도적 1위 우리 남지구 PD님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은 꼭 두 번째 곡 소개하고 싶었는데
0: 아 그래요?
3: 들어주셨군요. 네.
0: 두 번째 곡 뭘까요?
3: 너무 건조해지신 거 아닙니까? 아,
0: 너무 기대된다.
3: 아까까지 굉장히 감성적이고 네. 따뜻한
0: 이제 너무 기대돼요. 네.

0: 알겠습니다.
1: 어떤 곡인지 궁금하네요.
2: 네, 네 두 번째 곡 가져왔는데요. 두 번째 곡은 주님 닮은 가을이라는 러빔의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1: 근데 약간 지금 너무 러빔 위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2: 어제 딱 두 번 선곡하기
1: 지난주에도 러빔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 아 러빔 그 육아 후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할 때 러빔을 가져왔었는데 네. 또 이제 제 찬양 가사에 가을 닮 아니, 주님을 닮은 가을이라고 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주님을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네. 또 이제 가을에 찾아오는 이 헛헛한 마음을 또 이제 주님으로 채우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러빔의 이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1: 저는 약간 이런 의심도 해봤거든요. 이 두 번째 선곡을 보면서 제가 이제 흠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주님 닮은 가을 그러니까 그냥 음원 사이트나 뭐 이렇게 찬양 리스트에 그냥 가을 쳐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약간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2: 아닙니다.
1: 아, 제가 이제 두 번째 곡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2: 평소에도 들었던 곡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참 몇 명을 좀 해보자면
1: 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곡들도 좀 추천해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추하평 목사님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었을까요?
3: 저는 다윗의 장막에 주님은 신시라고 곡을 네.
1: 제가 지난 월요일에 네. 네. 송출했던 곡이거든요. 네. 주님은 신시라고 네. 신시라고 주님을 함께 찬양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저는 두 번째 곡이 이제 김혜연 이상현의 우리 서로라는 곡인데 우리가 가을에는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가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고백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또 누리고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들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2: 하지만 저희가 우당탕탕 보내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플레이리스트 우리 지구 씨가 이제 지구 PD님께서 열심히 또 플레이리스트 제작해서 영상 업로드 했거든요. 그 영상 링크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으로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 어떠십니까, 지구씨?
2: 네. 네. 아,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플레이리스트 더불어서 오늘 방송에 소개되지 않은 세 번째 곡들도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그거는 저희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2: 네. 아,
1: 네. 그래서 직접... 비록 헛된 시간 같아도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저의 세 번째 곡이 합창곡이에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거 할걸.
2: 아무튼 많이 찾아주셔서 세 번째 곡들 어떤 곡도 선정했는지 봐주시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 정말 매주 제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3: 네. 아 정말 가을이 너무 가슴 깊이 와닿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1: 네. 다음 주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우당탕탕 찬양 선곡 개작전에 우리. 단원들입니다. 거리 찬양사역자 추화평 목사님 그리고 좋은 소식을 물어다 주는 거대 비둘기 우리 남지구 PD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마음 쉬게 할 계절을
1: 주신 걸로 교수님 저희도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뵈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키워드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4: 네 오늘 방송 키워드는 바로 천천히입니다. 샵 93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네, 보내드리죠.
1: 그렇습니다. 기도문 나가니까요. 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우리 최유미 교수님께서 클래식 산책으로 클래식 곡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사랑의 뜰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1: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0: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1: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0: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1: 아멘. 교수님, 뭐 이 이야기 그대로겠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게 될 경우에, 그렇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고 항상 당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0: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또 오늘 키워드 천천히와 마찬가지로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으면 저희가 뭐 세상에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덤벼라 세상아.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소냐?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 나눠주셨던 메시지가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하다라는 거. 네. 다소 우리 속도를 늦추더라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푯대를 향하여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또 특별한 영적 영양제 챙겨드리고 있죠.
0: 네, 오늘의 키워드 천천히 보내주시면 샵 93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요. 네.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씨앗 이미지, 말씀 네.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네, 성경 네 구절 오늘 또 열심히 저희가 선정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는데 네, 보이는 라디오 저희가 소개를 못해드렸네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1번이 있었어요.
0: 1번 많은데요.
1: 네, 제가 1번이었는데 네, 1번이 근데 뭐 교수님이 3번 해주셨기 네.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는 어쩔 수 없었다. 자, 아무튼 조금 있다가 좀 교수님께서 또 귀한 클래식 곡 한 곡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그 곡 들으면서 잠깐의 일상의 여유를 좀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예라모십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옵니다. 더 가까이 이 찬양 여러분 듣고 돌아오시죠.

0: 멀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1: 가볍게 산책하듯 클래식과 만나고 고개 담긴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뜰안 클래식 산책.
0: 네, 클래식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조금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클래식만큼 우리 일상 가까이 있는 음악도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렵게 이렇게 클래식을 공부하듯이 만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산책하듯 클래식 곡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자, 함께 하시는 최유미 교수님께서 이제 본업에 충실한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즐겁고 또 재미있게 곡에 대해서 전해주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곡에 대한 해설 들으시면서 유익한 시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클래식과의 거리감이 조금이나마 좁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걷다 보면 어느새 클래식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시간, 바로 이 클래식 산책입니다.
0: 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전해주실 곡 어떤 곡인지 궁금한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1: 아까 우리 피디님께서도 우리 일상

0: 일상 가까이의 클래식이 또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오늘 음악 들으시면 정말 많이 들어보신 음악이실 것 같아요.
1: 그래요?
0: 혹시 PD님 이 CF 광고에서 침대 광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시죠?
1: 예.
0: 그 광고 음악입니다. 바로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너무 잘 알죠.
0: 바로 이게 천천히 연주되는 오늘 연주곡 제가 클래식 곡을

0: 빨리 성과 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언제 응답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한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 잠언 19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빨리 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살피지 않은 채 이렇게 마음만 앞서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 않나라고 제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천천히 오늘의 키워드이기도 하잖아요. 피디님. 그래서 오늘 이 에릭 사티의 짐노패드 음악과 함께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도 조금은 천천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고 또 내 마음도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고 어쩌면 그동안 너무 빨리 그냥 지나쳐서 내가 뭐 듣지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여유로운 네. 이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1: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람이 너무 뭐 상쾌하고 너무 네. 그 산대의 바람 좋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달리면 바람조차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대요.
0: 아,
1: 너무
0: 그렇죠.
1: 빨리 달려.
0: 맞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다소 이제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를 늦추고 우리 주변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도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너그러움이 네.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맞습니다. 그, 자, 네. 네, 그 걸음이 또 이제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또 잘 묵상하시고 이 방향 표대를 보고 또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어떤 곡 준비하셨다고요?
0: 바로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1번입니다.
1: 네,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0: 네,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에릭 사티의
1: 짐노페디
0: 네. 1번 네, 전해드렸고 네, 저도 이제 좀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피아니스트 한승욱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연주 찬양을 좀 지금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는데 근데 저는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그 방송 진행한답시고 막 너무 들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생각들이 뭐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몸이 차분하게 이제 다시금 제가 좀 리듬을 삶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었던 약간 심호흡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곡이 쫙 나가는데 어떠셨어요, 교수님?
1: 그러니까 음악에서도 얘기하듯이 지금 또 피디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여백, 네. 음과 음 사이에 이 여백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러닝 하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더 잘 달리려면 천천히 달리고 바람도 너무 좋지만 너무 빨리 가면 이 바람도 또한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또 내 옆에 누구와 함께
0: 맞아요.
1: 또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같이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네. 우리가 천천히 걸을 때 우리 옆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빨리 달리고 우리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오늘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빨리 가기보다는 바로 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랑이들아 마칠 시간이 됐어요. 이제 교수님 오늘 두 가지의 선물 마지막으로 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키워드 네? 천천히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가족분들께 전해드리는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받아주시고 그 은혜 가득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의 장찬희였고요. 오늘 최유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1: 우리 모두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오정교회에서 제17회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대전노회 소속 9개 교회와 소프라노 강유경 그리고 금산제일교회 더 그레이스 밴드의 은혜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가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한밭교회에서 아버지학교 대전 96기를 진행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가치를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든든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제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 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 17일 목요일 공주시 보건소, 18일 금요일 청량군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천안대성교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천안 대

대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소재동에 위치한 대전동문교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 초청 간증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문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시 동구 중동에 위치한 대전제일교회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 3억 원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자동 반영되며 기부금 단체는 명세 제출과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발급 기한은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이듬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정탐꾼을, 스파이를 12명을 세우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 12명을 보내십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면 그 내용의 그 어떤 보고라 그럴까요?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엇갈린 보고를 하는, 정말 시험에 들기 쉬운 그러한 상황,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계획 속에 그분이 시작하시고자 하는, 의도하는 어떤 새로운 일, 어쩌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삶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익숙한 나의 환경을 벗어나기가 부담스럽고 싫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어쩌면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좋고 여기에 만족하는데 왜 가나안까지 가야 되냐, 이러한 생각이, 이런 마음이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에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배경인물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갈렙의 이름도, 그 이름의 의미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공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공격적인 자세, 어쩌면 적극적인 자세가 없이는 이러한 스파이가 되고 정탐꾼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스파이가 나라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떠납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그냥 대략 내용을 추려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저들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0: 땅으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40일 동안 다녀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그 땅을 샅샅이 뒤지고 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자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음식이 있는지. 그리고는 돌아온 뒤에 마지막으로 저들이 하는 일이 뭐가 남았죠? 있는 그대로 저들이 본 바를 보고하는, 저들이 기록한 바를, 저들이 관찰한 바를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 기간이 끝난 뒤에 12명이 무사히 돌아오죠. 임무를 완성하고 고향에 돌아와 남은 일은 상황을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보고 느낀 것, 그리고 기록한 바를 보고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일이,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죠. 두 가지 내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내용이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지만 전혀 다른 상황을 보고하고 있죠. 10명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하고 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0명은 두려움 때문에 결국엔 그 땅을 악평하게 되죠.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10명의 스파이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표면 위의 것만 보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땅의 젖과 꿀을 보았고 또 과실을 보았고 직접 그 열매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곳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위험을 느꼈습니다. 저들이 본 것은 거인들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어쩌면 거인들의 샌들이었습니다. 커 보였다. 우리보다 엄청 커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마음속으로 그 일 때문에 그 땅을 포기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 땅을 포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저들의 판단과 보고에 달려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호소합니다.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보고하죠.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그 땅을 치고 올라가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히 어쩌면 엉뚱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었죠. 갈렙은 동료들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갈렙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가능성을 보았고 또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았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을 던지기로, 자신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갈렙의 보고였어요. 자신의 한계나 어떤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갈렙이 본 가능성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이러한 일 가운데 우리를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또는 저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거인들의 샌들을, 엄청 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다, 그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 그 땅의 과실을, 열매를, 포도가지를 볼 수도 있겠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고하겠습니까? 그저 시대의 흐름 따라, 물결 따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다수의 의견대로 보고할 수도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보고를, 또 판단을, 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제안한 일,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보고도 나머지 10명이 들을 때는, 아니 어쩌면 나머지 백성이 들을 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10명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갈 뻔했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3

0: 사이 477곡에 2501번 471에 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42 828곡에 9330번 828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 이후 국회 후속 입법이 7년째 공백 상태인 가운데 법제처가 임신 중지 약물의 수입 허가가 모자 보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자 법학계와 생명윤리 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권경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개관 교수는 허용 범위와 안전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 해석만으로 약물 허가 절차가 앞서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 중절은 수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인 만큼 약물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하고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경성 교수는 이번 논의가 약물 허가 여부에 그치지 않고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와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모국어와 한국어가 함께 수록된 대조 묵상집이 이주민 성도들의 한글 습득과 신앙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대한기독교사회가 이음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3월 출간한 한글 태국어 대조 묵상집 다락방이 안산 새생명 태국인교회와 화성 몽블레싱교회 등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신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성도들은 쉬운 예화와 두 언어가 병기된 묵상집을 통해 말씀 묵상과 한글 공부를 병행하고 있으며 태국어와 언어 구조가 유사한 라오스어 사용 이주민 근로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내 베트남 공동체를 위한 한글 베트남어 묵상집도 추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대한기독교사회는 전도책자와 신학교재 등 아시아 언어신앙 콘텐츠 전반으로 발행 영역을 넓히고 현지 출판 보급사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어제 동대문교회 예터인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공원에서 동대문교회 안내판 설치 감사 예식을 가졌습니다. 기감 서울연회는 선교 141주년을 맞아 의료선교와 만세운동의 역사를 담은 동대문교회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안내판에는 1887년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시약소 의료선교와 1890년 세워진 동대문교회가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알린 역사 이야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기감총회는 이날 흥인지문공원을 스크랜턴 역사공원으로 명명하며 감리교의 종교적 유적지로 선언했습니다. 김성복 기감서울연회 감독은 이곳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역사를 배우는 교육과 인권, 복음과 평화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일공동체가 어제 서울 동대문구 밥퍼 나눔운동본부에서

0: 바퍼 사역 1500만 그릇 돌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위한 새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1988년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한 바퍼 사역은 38년 동안 하루 평균 1100그릇을 제공하며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 네팔 등 11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건물의 건축 이행 강제금 부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역의 공익적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와 화장실 등 교재 공간을 마련하고 바퍼 나눔 사역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에피비스 신앙 칼럼.
2: 같은 석양을 함께 바라보아도 사람마다 다르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벌써 하루가 끝났네 라고 아쉬워하고 누군가는 내일이 기대된다며 희망을 품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은 많은 사람이 평범하게 보았던 한 아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아기였지만 시므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아였습니다. 시므온은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현실만 바라보면 염려와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망 속에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냐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이 문제보다 주님을, 걱정보다 약속을, 현실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에 무겁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해 시선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고 주님의 은혜가 삶을 붙드시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고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소망의 기도 최정민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잘 정리된 말부터 떠올릴 때가 있죠. 하지만 정말 힘든 순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멋진 기도문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기도로 들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의 아픔 때문에, 자녀 때문에, 생업 때문에 그저 한숨만 나오는 분들도 계실 테지요. 괜찮습니다. 그 한숨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의 말뿐 아니라 말이 되지 못한 마음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그분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같이 기도하시죠.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우물정 9330, 샵 9330을 받는 번호란 입력하시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이 시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찬양사역자 김도현의 음성으로 함께 하신 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듣고 오셨습니다. 11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청주와 충주에서는 104.7MHz로 또 대전과 중부권에서는 93.3으로 함께 하고 있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구세군 청주교회 장재응 사관님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관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1: 어디서 들으실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차 안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들의 소원이
0: 네.
1: 만족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지난 7월에 뵙고 한두 달여 만에 뵀는데 그때도 참 애절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사관님께서 정말 눈물과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많은 분들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사관님의 기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시간에 망설이지 마시고 조금만 용기 내셔서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생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편하게 부탁하시면 되고요.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9751번이신데요. 어머님이 아침에 발이 많이 부으셨다고 합니다. 손녀딸이 가서 돌봐드리고 있는데 이상 없이 회복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아이고, 네, 얼마나 이 힘이 많이 나겠어요, 그렇죠?
1: 네, 안타깝네요. 어머니가 많이 부으시고 아프실 때
0: 네.
1: 손녀딸이 걱정이 많죠.
0: 그렇죠.
1: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상처 부위를 만져주시고
0: 아멘.
1: 이 붓기가 가라앉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손녀딸이 어머니의 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종이 심해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걷기도 힘들고 또 아버지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의 다리에 붓기가 빠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 도우심으로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손녀딸의 도움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족이 위로받게 하시고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잠시 빌제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아멘. 자,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될 겁니다. 자, 이어서 8527번님은 인천에서 연락 주셨는데 송아랑 성도님이세요. 저희 5학년 딸이 습진의 종류인 발바닥 포진으로 1년 넘게 고생 중이고 있는데요. 이 수포가 늘 생기고 터지고 그러한 상황에 좀 힘든 질환이라고 이 번질 수 있어서 매일 두려움 가운데 전염될까 걱정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1년째 가족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남편도 이제는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된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담대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큰 뜻을 알 수 있도록 또 더 이상 수포가 생기지 않고 번지지 않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십니다. 이분의 고백대로 남편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게 참 또 큰 은혜네요. 그렇죠?
1: 네. 네. 송아랑 성도 그리고 사랑하는 따님 또 남편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 아멘.
1: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0: 아멘.
1: 많은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셨는데
2: 아멘.
1: 오늘 아버지 특별히 인천에 사는 송아랑 아버지 성도께서 사랑하는 딸의 습진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저를 궁휼히 여겨주셔서
0: 아멘.
1: 아버지 습진이 마르게 도와주시고
0: 아멘.
1: 새살이 도단하게 하시고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져주셔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 질병이 기쁨이 되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나님 도와주시면
2: 아멘, 아멘.
1: 아버지 믿음 없는 남편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0: 아멘.
1: 이번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간증이 되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믿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응답 나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하옵나이다.
2: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 말씀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물정 9330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정보 이용료 없이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3360번님께서 이직으로 원룸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시기에 매매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네요. 네.
1: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직장을 잘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부동산이 잘 매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0: 아멘.
1: 경제가 어렵고 삶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직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아멘.
1: 아버지 이직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원룸을 매매코자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들어오는 이나 나가는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종은 잠시 이렇게 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0: 아멘.
1: 아버지 기도를 응답받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아멘. 자,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587번 쓰시는 성도님이신데요. 큰 처남 가정이 경제적 파산 곤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만나는 그런 기회 되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1: 네.
2: 이 어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보는 가족들도 힘들 텐데 이 큰 처남 가정에 주님께서 회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욥처럼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제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큰 처남 가정이 경제적 파탄 공경에 빠졌습니다. 거룩하신

0: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 또 아버지의 불을 허락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의 불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큰 처남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다시금 회복해 되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저를 궁휼히 여겨주셔서
1: 아멘.
0: 저의 머리 위에 손 얹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그 가정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2: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셨는데요. 4723번님께서 주신 내용은 고등학교 교사인데 학교에서 한 선생님과 매일 꾸준히 기도 모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도 합류해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그렇죠?
0: 네.
2: 네. 자, 그런데 이제 영적 방해가 현재 많아서 업무가 갑자기 많아져서 영육간이 지쳐서 가르치는 것과 과중한 업무까지 또 기도 모임까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업무 부담을 줄여주시고 가르치는 것 잘 가르치게 하시고 기도 모임도 꾸준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야, 이 학교에 이런 선생님이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좋네요. 그렇죠?
0: 예. 네. 예, 선한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또 학생들을 도와주시기를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아멘, 아멘.
0: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학교 또 선생님들 항상 인도해 주시고 복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주의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귀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오늘 아버지 선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학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1: 아멘.
0: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기도 모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되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2: 아멘.
0: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학생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1: 아멘.
0: 그 학생들이 아버지 배움 중에 있사오니 지혜롭게 하셔서
1: 아멘.
0: 저희들의 목적하는 학교에 잘 들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1: 아멘.
0: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크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마귀와 사탄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하옵나이다.
2: 아멘. 아멘. 아멘. 자, 사단이 기도해 주신 대로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자, 4785번님은 김준석 현재 재수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금년에는 원하는 곳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자신감도 독립심도 투지력도 허락해 주시고 아울러 건강도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 부탁하셨고요. 또한 김준범 고3인 것 같아요. 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요. 아마 연년생 손주를 두신 네네. 것 같은데 네,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수험철을 맞이해서 이런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2: 아멘.
0: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 아멘.
0: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오늘 특별히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공부하는 이런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체력을 보강시켜 주시오며
1: 아멘.
0: 저희들의 의지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1: 아멘.
0: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김준석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험을 지나고 재수로 이렇게 다시 한번 아버지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사오니 하나님 저가 노력한 것보다도 갑절로 하나님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2: 아멘.
0: 또한 자신감이 생기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1: 아멘.
0: 독립심이 생기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1: 아멘.
0: 투지력도 허락해 주셔서
2: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훗날의 교회 후에 하나님 사업에 크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자녀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2: 아멘.
0: 그 시험기간 동안에 건강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0: 주시옵소서. 아, 네. 김준범 아버지 특별히 3학년입니다. 이제 수험을 또 앞두고 있는데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지켜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0: 아멘. 찬송가 599장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자, 11시 33분 현재 지나고 있고요. 여기는 극동방송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청주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은 구세군 청주교회 장재응 사관님과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받는 번호란에 우물정과 9330을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 말씀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342번님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딸과 사위가 문지동에 식당을 오는 9월 16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개업을 합니다. 이를 부부가 주님의 청지기로 선교와 목회자 돕기 힘쓰고 있는데 이 사업장이 주님이 사장 되시고 사위와 딸은 종업원이 되어서 주님이 잘 경영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네요.
1: 네. 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이렇게 좋은 결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거룩하신 하나님.

0: 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경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선한 목적으로 아버지 선교와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시작하는 귀한 아버지의 식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문지동에 열어지는 이 식당이 아버지 많은 찾는 이들이 모여들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특별히 사위와 딸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애쓰고 수고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소문나는 좋은 식당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자, 이어서 7801번님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귀한 아들이 가상화폐에 투자 중독이 되면서 폭락할 때는 공격성과 폭력성 폭언이 심하고 분노가 치올라서 조절이 어렵고요. 이분을 또 상하게 해서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또한 지치고 힘이 듭니다.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연락인데요. 그렇죠? 네. 아이고, 옆에서 이걸 보고 있는 부모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0: 가상화폐 중독 또 이제 어떠한 도박 중독 여러 가지 인터넷 중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2: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중독에 빠졌습니다.
2: 아멘.
0: 가상화폐 투자 중독이 되어졌습니다.
2: 아멘.
0: 아버지 때때로 공격성과 폭력성 또 아버지의 욕설들이 심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참으로 상하고 어렵습니다.
2: 아멘.
0: 아버지 부모를 향해서도 폭력을 행사한다 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2: 아멘.
0: 하나님 저의 가정에 친히 관여하셔야 되겠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겠나이다.
1: 아멘.
0: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나이다.
1: 아멘.
0: 여호와 라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아버지 저의 가정에 진정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자, 이번에 연락 주신 분은 1581 쓰시는 분이신데요. 아버지께서 담도 쪽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검사를 하고 다음 주 결과를 듣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점점 약해지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식으로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의 건강,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1: 평생 주님을 믿어온 아버지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0: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 아멘.
0: 특별히 간절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또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자식들의 마음들이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1: 아멘.
0: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 아멘.
0: 담낭 쪽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하고 아버지 결과를 기다립니다.
2: 아멘.
0: 좋은 소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2: 아멘.
0: 혹여나 질병이 발견될지라도 하나님 특별히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2: 아멘.
0: 온전히 돌연하게 하시며
2: 아멘.
0: 회복되게 하시며
2: 아멘.
0: 깨끗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의료인 들이 손을 대지만 고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호와 라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1: 아멘. 아멘. 목사님 사관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치료하는 의료진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 우리 주님께 이렇게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042번님이신데요. 우리 가정에 주신 예찬이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예찬이가 될 수 있도록 대전극동방송 전파선교사고 청주 국동방송

0: 각돌 헌금도 했고요. 극동방송 들으면서 잠자는 극동방송 왕 애청자라고 연락을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믿음이 있는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름도 하나님 예수님 찬양한다 하는 예찬이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예찬이가 되게 하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2: 아멘.
1: 저를 통해서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2: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크게 쓰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2: 아멘.
1: 저가 믿음으로 아버지 전파 선교사가 되어지고, 아버지 청주 극동방송을 위하여 벽돌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될 겁니다.
1: 아멘.
0: 예찬들 위해서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자녀를 두고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물정 9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익명으로 온 사연인데요. 손자가 중3인데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친구도 없고 또 급식도 용기가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내년에 고등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답답한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이 손자도 그렇고 이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0: 아멘.
1: 오늘 주님이여,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고통받는 사랑하는 손자 중3입니다. 하나님, 학교 적용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없고 급식도 용기가 없어서 못 먹는다라고 이렇게 아버지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2: 아멘.
1: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저가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하시고.
2: 아멘.
1: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2: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저의 진로를 열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교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2: 아멘.
1: 하나님이 이 가정의 답답함을 아버지 해결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에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손자 위에서 기도하시는 이 어르신의 기도가 꼭 이뤄질 것을 저희도 같이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201번 쓰시는 분인데요. 딸이 발달장애인 인지치료 등 각종 치료하고 케어하고 하는 그 센터를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화장실도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고 갑자기 돌발 행동해서 건물 내 주변 상가 상인들이 싫어하고 현재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상인들에게 죄송하다고 빌기도 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사정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도 타지 말라고 하는 등 민원을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주변 상인분들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 왔네요.
1: 예, 기도하겠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발달장애 이러한 시설들을 같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의 어떠한 성도님의 기도가 온전히 이렇게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2: 아멘.
1: 이 땅의 아버지, 장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순수한 마음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불합리한, 아버지 하나님 외면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개선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2: 아멘.
1: 저희들이 편안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생활하는 데 제재되지 아니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멘. 주변에 많은 이웃들에게도 이해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그 건물대 주변 상가분들의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이 해소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멘. 오늘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의 아버지의 마음들을 온전히 보듬어 주셔서 아멘. 아버지 그 가정 아버지는 그 사업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는 그러한 귀한 사업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원만히 해결될 겁니다. 해결될 겁니다. 우리 한번 믿고서 끝까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2386번이신데요. 청주에 주님의 영원의 또 구원의 도구로 세우신 구세군 교회와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마 구세군 청주교회 성도님이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 청취자 중에 또 구세군 청주교회를 위해서 또 응원하시는 분이 보내주신 건지 이렇게 기도 좀 보내주셨는데요. 뭐 목사님 교회이기도 하지만 구세군 청주교회뿐 아니라 청주 지역에만 한 760개의 교회가 있다고 네네. 해요. 또 이 청주 지역뿐 아니라 우리 이 방송이 전파되고 있는 이 충청 중부권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은 하나잖아요. 영혼 구원,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사관님 기도해 주시죠.
0: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청주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저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구세군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선도에 서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모든 교단들이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청주의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가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사관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구세군 교회를 비롯해서 청주의 많은 교단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다음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 나누겠습니다. 삼형제 중에 첫째 김현수 입대해서 논산훈련소 훈련받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귀에 이명현상과 난청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3654번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0: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연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병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때도 기도함으로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2: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김현수 사랑하는 아들 군입대 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1: 아멘.
0: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명현상과 난청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만져주시옵소서.
1: 아멘.
0: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군생활들 잘 마무리하고 다시금 사회에 복귀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 크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자녀되게 하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사관님 기도가 그 뜨거운 줄 아는지 지금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고 저희가 지금 이제까지도 참 많이 했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관님과 함께 할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사관님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조금만 용기 내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문자 같이 주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615번님께서는 저는 귀신 때문에 오랫동안 괴롭습니다.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아만 장군의 문둔병이 낫듯 귀신들도 저에게서 떠나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0: 네.
1: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2: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오늘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의 아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2: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거라사의 광인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육천의 귀신들도 떠나감과 같이
0: 아멘.
1: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2: 아멘.
1: 저의 마음속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고 주님의 자녀로 붙들림 바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2: 아멘.
1: 다시금 저의 영혼 아버지 심령을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2: 아멘.
1: 아버지 나아만 장군의 문득병이 났듯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어서 918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조카 26살 정소영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에 보게 되는데 지혜해 주시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1: 예,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 아멘.
1: 조카 26세 정소영 임용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2: 아멘.
1: 저가 많은 날 동안에 아버지는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2: 아멘.
1: 아버지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2: 아멘.
1: 공부했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2: 아멘.
1: 이번에 11월 7일 치러지는 임용고사에 저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지혜를 주시고
2: 아멘.
1: 건강을 주시고
2: 아멘.
1: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여하셔서 하나님 저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자, 이어서 7087번님께서는 무기력증이 있어서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기암 부모님 두 분 케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제 혈기를 냈는데 온유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김병이 효자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옆에서 병관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암투병하고 계시는 부모님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이분의 기도 제목처럼 온유함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사관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죠.
1: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를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 지켜 인도해 주셔서
0: 아멘.
1: 무기력증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오니 아버지 날마다 샘솟는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0: 아멘.
1: 독소리가 날갯짓하며 저 창공을 날듯이 하나님 그 힘을 주시옵소서.
2: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손을 얹어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며
2: 아멘.
1: 아버지 주님이여 저가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부모의 말기암 아버지 돌봄에 아버지 저가 힘을 다하고 아버지 최선을 다함으로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진정한 온유한 평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2: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자, 사안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지키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겁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기도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에는 청주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세군 청주교회 장재영 사관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사관님 기도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또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1: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정말 우리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이 금요일 또 주말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상을 향하여. 저천상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라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초홍구시의 작가 나다니엘 호소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죠. 우리 교과서에서도 실렸던 큰 바위 얼굴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마을에 바위 얼굴이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생긴 그런 큰 바위가 있었고 주인공 아이가 어머니에게 그 바위를 물으니 전설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 바위의 얼굴처럼 생긴 사람이 이 마을에 올 거다. 그 소년은 계속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기대합니다. 사업가가 지나가고 장군이 지나가고 정치가가 지나가고 시인이 지나가지만 그들은 아니었죠. 결국 누굽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자랐던 그 소년, 주인공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결국 그 주인공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 소설 쓴 나다니엘 호소는 독일 청교도 신앙인입니다. 성경적 신앙의 원리, 바라봄이라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라봄이란 뭘까요? 사람을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잘 맞춰지고 느헤미야는 단 4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벽 재건 후에 그는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의 봉사자들을 제일 먼저 세운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하죠. 성벽 재건 제일 먼저 한 일은 문지기 138명, 노래하는 자 148명, 레위 사람 74명, 총 360명 레위 사람을 선발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봉사자들이라고 말하죠. 360명이라는 데는 대그룹을 세워서 봉사자를 세운 것은 한마디로 그가 그들을 통해서 예배부터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을 시작할 때도 3장 1절에 보니까 양문부터 시작합니다. 양문은 제사의 제물이 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죠. 그러니까 양문으로 재건을 시작하고 성전 봉사자들로 마무리하는 걸 보면 그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맺음을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거죠.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나라가 어쩌다가 나라를 잃고 성벽이 훼파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나라를 잃는 어리석음까지 도달하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부터 세워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그 해가 지지 않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기까지 세 명의 왕이 아주 일을 크게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알프레드 왕인데 이 알프레드 왕은 바이킹을 몰아내고 나라의 근간을 세웠습니다. 통일왕국을 세웠던 이 알프레드 왕은 한 가지 더한 일이 있는데 바로 성경 번역을 시작했다라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자베스 1세인데요. 그때 비로소 영국이 강대국이 되는데 이 여왕이

또 한 일은 성경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반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카톨릭 교도였던 메리 여왕이 그것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교도였던 엘리자베스 1세는 성경을 만들고 공식적으로 반포하는 일을 앞장섰다고 해요. 최근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 1세에 대한 초상화가 발견됐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 여왕인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1세 초상화인데 오른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로 그는 성경을 사랑했다는 거죠. 또한 빅토리아 여왕 때 해가 지지 않는 강대국이 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킹스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반포하고 온 세계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강대국이 될 때까지 나라의 국력만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했던 왕들에게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하다는 카베드는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도 높여주고 멸시는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낮추는 자는 경멸이라는 의미는 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똥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진 적이 없고 그가 살아생전에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와 함께했고 그를 높여주었죠. 동시대 사람 엘리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엘리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 신앙을 지적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남봉꾼이었어요. 재물을 함부로 하고 제사를 지내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죠. 이 엘리 제사장이 매일 앉아있던 의자의 원어가 키셋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왕의 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처럼 왕의 자리에 앉아서 껐덕껐덕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의자를 부서뜨리고 그 고든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를 똥처럼 만들고 그의 가문도 하루 만에 다 멸족당하죠. 하나님을 높이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똥처럼 만드신다. 영국을 이어서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죠. 미국도 동일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작한 일들 중에 하나가 대학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세울 때 대학의 목적이 뭐였냐? 대부분 신앙적인 이유로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이렇게 세워져요. 하버드라는 대학은 목사님 하버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집니다. 예일대학은 신학교로 시작하고요. 프린스턴은 장로교 대학, 브라운은 침례교 대학, 컬럼비아는 주님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이런 교명을 가지고 시작한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아이비리그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신앙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게 오늘날 아이비리그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청교도들은요 집안에서 아주 훌륭한 장남, 아주 뛰어난 장남들이 태어나면 어디를 보냈느냐? 다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을 전무후무한 축복을 그 당시에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압니다. 두 번째 한 것은 뭐냐? 그는 바라봤다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러라. 150년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형태가 형성됐어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일해야죠. 성문을 일찍 열고 늦게 닫아야죠. 근데 어떻게 했냐 보십시오. 늦게 열고 일찍 닫으라고 가르칩니다. 왜 열심히 일하지 않도록 만든 걸까요?
늦게 열고 일찍 닫으란 이야기는 일을 줄이란 이야기입니다.

일을 줄이는 대신에 뭘 해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상번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시간을 늘리라고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보다라는 단어에는 생명의 약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가 약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약동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봐도 약동을 한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한참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나라가 부강할 때 전쟁이 나가지 않았던 다윗은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봅니다. 마음에 나쁜 것이 약동을 해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자녀들의 인생, 그의 가문의 인생, 모든 것이 다 쇠락을 거듭합니다. 나쁜 걸 봤어요. 약동했어요. 오늘날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들에게 핸드폰을 못 보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까지 할까요? 보는 것이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약동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을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 아브라함은 밤마다 하늘을 봅니다. 별을 보면서 마음의 약동함을 가져요.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언젠가 이루어갈 거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도 일하는 시간을 줄여줬어요. 그 대신 상번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상번제가 뭐냐? 아침 9시와 오후 3시 하루에 두 번씩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 시간만큼은 사람들이 일손을 내려놓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리기를 그는 원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다. 바로를 쳐다본 거죠. 이 보았다라는 단어에는 보다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바로를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사람들이 겁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라고 가르칩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단어는 기둥, 버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만히 버텨. 바로를 바라보면서 군대를 바라보면서 겁먹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가 일으키실 구원을 바라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막힌 길이 열리고 쫓아오던 적들이 멸망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할 때고 있습니다. 시선을 돌릴 데가 없어요. 그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돌려야 할까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이 그를 우겨쌀 때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건축 양식에는 창문은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창문은 내 돈을 들여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창문을 내는데 어느 방향으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굳이 만들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

따른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자신을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죠.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이 싸움이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거. 이 싸움을 끝내는 방법은 한 가지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일을 줄이고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신앙이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신앙의 삶이 끌려와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지만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성읍이 커요. 성벽을 다 만들었는데 땅이 넓습니다. 근데 아직 주민은 적어요. 아직 가옥, 집들은 건축이 안 됐어요. 한마디로 이것을 황무지라고 말하는 거죠. 벌판이에요. 보이는 것에 미래가 없어요. 뭔가 답답합니다. 잘 될까? 의심도 됩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그때 그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합니다. 스가랴 8장 3절에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 거다. 지금은 노인들밖에 없지만 앞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 거리가 가득 채워질 거다라는 희망의 약속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은혜 받고 직장에 가서 전도하는데 처음엔 전도하니까 듣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를 피하고 자기를 조롱하더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회사에서 조롱당해야 될까? 좀 회의에 빠진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을 전하면 사람들은 조롱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사명을 주죠.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장작 120년간 만듭니다. 아니, 120년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물어봤겠어요. 왜 방주를 만드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인간을 심판하실 건데 구원시킬 방주다. 120년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라고 화답도 했을지 몰라도 후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일상을 지내면서 바쁘다 보니까 아무리 구원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더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다? 8명뿐이다. 누굽니까? 노아와 세 아들, 그의 며느리들까지 해서 노아의 가족밖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꿈쩍도 하지 않고 조롱까지 합니다. 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롱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교도소 선교를 갔다 와서 1년에 한 차례 가는데요, 오늘날에는 외국 범죄자들도 많아서 한 500명 정도는 외국인들이래요. 근데 예배처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배처가 600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갈 때마다 600석의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득 찹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바로 갔으니까 지금 4년 차
부임하고 다음 해부터

0: 네 번째 갔는데 갈 때마다 똑같은 찬양 인도자가 계세요.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냐면, 야, 참 신나게 찬양하고 은혜로운 멘트가 너무나도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근데 그가 멘트에 뭐라고 하냐면 올해 19년 됐대요. 아니, 저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할 사람이 어쩌다가 어떤 일로 여기까지, 그것도 20년 가까이 복역할 만큼의 중재를 지었을까.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청년에게 20년 전에 신앙을 잘 전하는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신앙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지금쯤 교도소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찬양할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 신앙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신앙을 갖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옛날에 있던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교사였어요. 아주 반듯하고 신앙 좋은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 교사였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더니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을 지금 만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남편이 가난한 집의 장남에 공부도 다 이어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도 중퇴였대요. 근데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아내가 그 남자와 결혼을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교사인데.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을 만들어 가는데 그 남편을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사수를 시켜서 서울대 경영학과까지 보낸 거예요. 그리고 회계사도 패스를 해서 지금 회계사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포부를 말하는데 앞으로 이 남편을 대단한 장로까지 만들 거래요. 아이고, 믿음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딱 자기 같았대요. 아주 훌륭한 신앙의 가정에 자랐는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그 남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기도하며 훈련시켜가지고 장로님까지 만들었대요. 근데 보통 장로님이 아니라 전주에 있는 어떤 모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세 번이나 교회를 건축했는데 건축할 때마다 이 장로님은 집을 판답니다. 왜 판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건축한다고 집 파는 장로님이 보통 신앙인입니까? 세 번이나 그렇게 똑같이 했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잘 살게 해주셨대요. 이 집사님이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기 아버지처럼 만들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나서, 제가 요즘 연락을 못 해봤는데 장로님이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훈련받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답답한 것만 바라보고 안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둠이 약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막힌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막고 있는 그 홍해와 같은 길을 가르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월한 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33-3491번 대전태평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고 이루셨음을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은 다윗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왕위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죄로 실패한 경험이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민인기가 지휘하는 수원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B플랫 메이저 괴를 번호 333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1778년과 79년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1783년 모차르트가 린츠에 머물렀던 시기에 작곡했다라는 견해로 최근 들어 바뀌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타는 모차르트의 린츠 소나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서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특별히 알베르티 베이스라고 하는 고전시대의 기법 베이스의 선율이 란딴딴딴딴딴딴딴 하는 일정한 반주 패턴의 고전적인 투명한 음향을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작품의 3악장 함께 하실 텐데요. 이 3악장은 2분의 2박자의 론도 형식입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 악장이기도 한 3악장은 그라치오소라는 노랫말이 붙어있듯 우아하고 사랑스럽게 연주하라는 지시어가 붙어있습니다. 모차르트 특유의 유머와 즉흥적인 느낌이 잘 살아있는 작품. 오늘 이 작품을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B플랫 메이저 쾌활번호 333번의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 생상의 동물사육제 가운데 백조 준비했습니다. 원곡은 첼로가 이 작품을 연주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악기의 구색으로 편곡된 작품 함께 하시겠습니다. 런던 클래시컬 플레이어스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생생의 동물사육제 가운데 백조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아주 뛰어난 비루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 이제 작곡자인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4번의 사막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파가니니는 총 6곡의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남겼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4번은 가장 극적이고 또 어두운 색채가 매력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의 사막장 함께 하실 텐데요. 사막장은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주제가 순환되면서 계속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4번 D마이너 작품 번호 6번의 사막장 론도. 오늘 이 작품을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 연주, 샤를르 뉘뚜아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콘첼토 4번 D마이너 작품번호 6번의 사막장 론도,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 연주, 샤를르 디투아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마음에 고백으로 삼으면 참 좋을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소프라노 신영욱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던 중 갑작스럽게 오른손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새롭게 익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품은 오른손으로 만들었던 작품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낙심할 때가 있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사방이 높은 담으로 막혀 숨이 막힐 만큼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게 있죠. 바로 하늘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 힘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나운서, 이 기도의 손 얘기 들어봤어요?
0: 네. 네.
1: 에어봇 둘러하고 한서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둘 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국립미술학교를 가려는데 돈이 없는 거라.
0: 네.
1: 둘이 의논을 했어. 한 사람이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끝마침은 그 사람이 가서 노동을 해서 직금 노동을 해서 학비 보내준 사람 미술학교를 보내자. 그럼 시간은 좀 걸려도 두 사람이 다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다. 우리 같으면 가위바위보 해서 네가 가라 할 텐데 한슬에는 친구가 둘러들어 네가 먼저 가서 해라. 나 열심히 노동을 했게. 한스가 노동을 하러 고향에 내려가서 열심히 노동을 했어. 조각을 했어. 돌 조각을. 에어봇 둘러는 왕립 미술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자기 그림이 한 폭, 두 폭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친구 찾아간 거예요. 친구는 둘러가 온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못 쓰게 됐고 다 굳어가지고 그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친구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를 해서 세계적인 기도의 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 유명한 작품이 나오고 작가가 나온 거예요.
0: 맞습니다.
1: 희생이 없으면 성공이 있을 수가 없지.
0: 네.
1: 그래서 우리들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요. 그냥 오늘은 저 탈북자가 오셨으니까 무슨 얘기가 궁금하죠?
0: 맞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 함께 하시죠.
1: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그림에 담아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기조차 어려웠던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는 그림을 통해 희망과 자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3: 어렵게 북한에서 왔죠?
2: 네, 진짜 네. 어렵게 왔습니다.
3: 첫째, 내가 뭐 그림 이야기는 낭중에 하고요. 고향이 어디요?
2: 평안남도 개천입니다.
3: 평양남도.
2: 평안남도.
3: 그러게.
2: 네.
3: 좋은 데서 왔네요. 나라 사람들이 함경도에서 많이 오는데.
2: 네, 맞습니다.
3: 거긴 평양남도.
2: 네.
3: 그러니까 평양 밑에 있는.
2: 네, 경기도와 같은 네. 평양을 둘러싸고 그렇게. 있는.
3: 그 동네 이름이?
2: 개천시입니다.
3: 오. 네. 그러면 거기서 몇 살 때 탈북을 했어요?
2: 제가 22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3: 그러면 부모님들은?
2: 사실 가족이랑 다 같이 중국까지 넘어왔는데 중국 브로커가 갑자기 중간에 딱 중국 그 10년까지 와서 덜변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돈의 두 배를 달라고 하면서 저하고 둘째 동생은 다시 막 인신매매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어머니하고 그 나머지 가족은 인질로 잡혀 있다가 북송되고 네 그때 막 저희 뭐 인신매매하겠다 이러니까 저하고 둘째 동생은 먼저 국경을 넘긴 거죠. 네.
3: 그러면 22살에
2: 네.
3: 탈북을 하는데
2: 네.
3: 극동방송을 또 들었대만요 거기서?
2: 네. 어릴 때부터 거의 10년 들었습니다.
3: 아니 그 듣다가 들키면은 큰일 날 텐데.
2: 네, 원래 처음에는 그 저희 아버지가 어부셨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면서 날씨가 되게 배 타려면 날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서해바다는 뭐 민물 썰물도 있고. 근데 조선중앙 TV는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라디오 이렇게 중국에서 얻어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 날씨 이렇게 우리나라 날씨 여러 번 듣었는데 그게 완전 거의 맞는 거예요. 다 100%. 그래서 그거 두드리려고 대기하다가

0: 뭔가 심심하고 궁금해서 그냥 주파수 이렇게 돌리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들으면서 뭐 국민통일 방송도 듣고 제주동 방송도 듣고 자유아시아 방송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때 하나님을
1: 때, 네 야 나 탈북해야 되겠다.
0: 네.
1: 그러면 학교는 어디까지가 나왔어요?
0: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1: 고등학교.
0: 네.
1: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배울 땐 저 공산주의도 배우고
0: 네.
1: 다 했겠지.
0: 네.
1: 영어는 못 배우고.
0: 영어는 조금 어릴 때 좀 배우다가 9살부터 제가 돈벌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못해서 못했습니다.
1: 무슨 돈벌이라서요?
0: 그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9살 때부터 그때는 장사할 수 없으니까 뭐 공장 앞에서 쓰레기 주워서 한 2, 3년 돈벌이 하고 그다음부터 속눈썹도 자르고 국수 장사도 하고 마늘 장사도 하고 복숭아 씨 소금 장사 뭐 그다음에 옷 장사 그릇 장사 그냥 안 해본 거 없이 거의 아니, 다 해봤습니다.
1: 그럼 저 여기 내려와서
0: 네.
1: 22살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감정이 어때요?
0: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우선 뭔가 노력한 것만큼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뭔가 식당 일을 하든 뭐 사무 일을 하든 간에 그 알바에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1: 하나님을 알게 됐다.
0: 네.
1: 내가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 황장엽씨 보통
0: 네.
1: 하나님을 믿어야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편합니다. 왜? 공산주의 사상을 없애려면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자연이 없어지지.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거기 또 태영호
0: 네.
1: 이런 사람들은 뭐 방송도 못 듣고 여기 온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 성경 다 읽은 다음에 믿을게.
0: 네.
1: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0: 네.
1: 그래서 황장엽 씨는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옛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마 신앙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참 우리 이지혜 씨는
0: 네.
1: 한국에 내려와서 뭐 좀 내가 북한에서 생각한 한국하고
0: 네.
1: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다른 점이 있죠?
0: 네, 사실 말로만 들었지 저는 중국에서 살다 오지도 않고 이렇게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다 천국 같고 사실 산골에서 원시 생활 하다가 문명사의 도시에 나온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신용카드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뭐 계좌나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그냥 다 뭔가 다 신기했어요. 음식도 다 신기하고 그냥 이 세상 자체가 같은 말 쓰는데 그냥 어떤 무슨 뭐 천국에 온 느낌처럼 다 신기했어요. 네. 네.
2: 그 북한에서 라디오 처음 들었을 때 이야기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그 라디오에서 계속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면서요.
0: 네. 그때 이렇게 뭔가 듣는데 그때 저희가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막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뭐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 이런 게 저한테 그것만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뤄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 잘 모르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북한은 사실 미신이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저도 엄마 산 잡고 여러 번 갔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게 아 하늘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나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서 하늘에 대고 제 서원을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 아니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없지.
0: 그렇죠. 당연하죠.
1: 네. 네. 봄, 가을, 여름, 겨울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없지.
0: 맞아요.
1: 이걸 누가 만들었을 텐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0: 당연하죠.
1: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0: 네.
1: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0: 네.
1: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 거기 이렇게 이렇게 써 있구나. 아, 그럼 믿으면 되겠다.
0: 네.
1: 그렇지?
0: 네.
1: 그게 믿음인데

0: 그러면 언제서부터 미술에 내가 좀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1: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한국에 와서부터인데,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북한은 다 선종선동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포스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 와서 포스터를 이렇게 그려줬던 분 보니까 이렇게 쌀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 그려주면. 그래서 그거 보고 쌀밥 먹고 싶어서 사실은 처음에 북한에서 이렇게 그림을 꾸적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림이 더 밥벌을 먹여주냐? 이러면서 그렇지. 언니들 따라서 장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면 한두 끼는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장사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림을 접었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그 사회복지사 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탈북 통일 토크쇼 이런 것도 다녔거든요. 통일 강의도. 근데 그때 이렇게 저나 다른 분들은 그냥 말로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로 하면 그냥, 아, 이렇게 뭔가 공무원이나 중학교 가면은 잘, 이렇게 허용할 때 많아요. 근데 그 탈북 웹툰 작가라고 최성국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랑 한번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가 달라요. 허응이 달라요. 막, 와, 진짜요? 이러고, 아, 저 질문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렇게 그림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제가 라오스로 이렇게 오면서 3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북한에서 방송을 들었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0: 모르지,
1: 여기서
0: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1: 맞아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집중 교육을 받는데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뭔가 큐티하는 것도 북한하고 생활청화처럼.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기상해서 저녁 11시까지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쓰고 암기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그래서 처음엔 아 내가 잘못 왔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만화 거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림책도 없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그림책을 보다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또 중간에 저희 가족이 거기서 한 달 반 동안 지냈는데 갑자기 저희 나머지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같이 있던 한국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막 목 놓아서 매일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면 나 진짜 믿고 싶다 이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죠. 네.
2: 정말 이렇게 위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으셨군요.
1: 네.
2: 정말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데 우리 찬양 듣고 와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저 작가님의 팬인데요.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제가 극동방송에서도 전시를 했는데요. 그 작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 작품은 북한에서의 그 불편하고 그 무거운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한국에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넘기고 있는 일상과 생명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제가 공모전에 당선된 그 작품 극동방송에서 전시했는데 그거는 인민의 서원이라는 시리즈로 한국에는 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또 북한에서는 귀하고 정말 소중한 그런 사물을 빛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역시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비, 알약비, 우산비 이렇게 비 시리즈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2: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1: 네, 좋습니다.
2: 교회는 어디 댕겨요?
1: 교회는 먹동 지구촌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 네. 오, 조봉희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봉희 목사님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데 진짜 제가 늘 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가끔씩 제가 딱 힘들 때만 부르셔서 기도해 주시고
2: 많은 집은 어디요?
1: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2: 그거는 본인이 정부에서
1: 네 어떻게? 맞습니다.
2: 그렇지?
1: 네.
2: 그러면 이제 아직 결혼은?
1: 네 결혼은 아직 못했습니다. 네 믿음의 결혼... 배우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2: 신랑 보내달라고?
1: 네.
2: 뭐 기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1: 그러니까요.
2: 네. 인물도 좋고 그림 그리는 실력도 있고 이 방송을 듣고 결혼이 맺어진 게 몇 사람 있었어요.
1: 아 정말요? 네. 그럼 더 강력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2: 네. 이 뭐냐 하면은 네. 아들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네.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1: 네.
2: 어떤 장로님이 듣고 있다가 자기 딸이 있어서 네.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
1: 진짜요?
2: 그래.
1: 와우. 저에게도.
2: 그러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소식은 없고?
1: 아 어머니는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아버지는 그 저희가 가족이 탈북하기 전에 먼저 혼자 그 한국이 라디오를 듣고. 먼저 탈북을 하셨는데 한국이 진짜 이렇게 살만한 곳인지 내가 가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해서 먼저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랑 같이 잡혔을 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재판받고 오랫동안 복역하시다가 작년에 오셨어요.
2: 오셔서 어머니도?
1: 네. 아니요. 아버지만. 어머니는 신분이 없으니까 북한에 북송되고 아버지는 이전에 처음 혼자 오셨었으니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그 중국에서 재판받고
2: 그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1: 아니요. 아버지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2: 네. 아버지는 어디 살아요?
1: 아버지는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2: 안산에?
1: 네.
2: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1: 아버지는 70년생입니다.
2: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
1: 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 아버지는 뭐 직장이 있어요?
1: 네.
2: 완산에서.

0: 네.
1: 그러면 자기 가족은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0: 동생 있습니다.
1: 남동생.
0: 여동생.
1: 여동생.
0: 네, 여동생은
1: 뭐해?
0: 결혼했습니다. 바로 와서 저랑 같이 미술 입시학원을 다녔었는데 바로 처음에는 연세중학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어떤 형제님이 저희 동생 막 그때 21살인가? 그때 22살이었는데 막 따라다녀가지고 윤석전 목사님이 막 결혼 다 이렇게 막 시켜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 근데 자기는 그렇군요. 너무
0: 네.
1: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갔구나.
0: 아, 아닙니다. 제가 대학
1: 공부하느라고 잘생기고 믿음 갖고 사랑해주고 신부를
0: 네.
1: 그 다음에 돈 조금 있는 신랑
0: 아,
1: 그런 사람이면 좋지.
0: 아, 네. 그런데 뭐 저 사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믿음 좋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1: 지금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
0: 네.
1: 내가 봐도 신부감은 100점이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 네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0: 네.
1: 아이, 선점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0: 네.
1: 자기 사랑해주고
0: 네. 그게
1: 먹고
0: 제일
1: 사는데
0: 중요하죠.
1: 지장이 없으면 간다.
0: 네.
1: 오케이.
2: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미술을 계속할 수 있었던데 극동방송에 도움도 있으셨다고요.
0: 네, 제가 진짜 처음에는 대학교 1학년 때는 장학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제가 일하다가 오다 보니까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헤맸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탈북민 자매님이 여기 그분도 극동 PK 장학재단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서 무사히 이하여자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극동방송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못 찾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듣고 집중적으로 찾아봐서 신청을 했더니 단번에 감사하게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재료비 걱정은 안 하고 이렇게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 받았구나.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책도 읽고 진짜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1: 나도 하우스보이 하다가
0: 네.
1: 미군 하나 잘 만나서
0: 네.
1: 우리 집이 가난해.
0: 그러니까
1: 미국에 유학을 가서
0: 네.
1: 나는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되면
0: 네.
1: 쌀밥 먹지 보리밥 안 먹고.
0: 네, 맞아.
1: 우리가 가난해서 난 보리밥만 먹어서 나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미국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
0: 네.
1: 예수를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어.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야. 교회 한 번도 안 댕겨서. 성경도 없는 가정인데. 그래서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0: 네.
1: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야 너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전도해라. 사명 받고 아니 뭐 하나님이 미국 살리겠지.
0: 네.
1: 신학을 하고 미국 여자 하나
0: 네.
1: 윤회를 해서 한국에 왔어.
0: 네.
1: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어.
0: 네.
1: 내가 막내요.
0: 네.
1: 우리 형님들이 말 잘 안 들었는데 어머니 전도하고 어머니가 형들한테 야 너희 막내가 목사가 돼서 왔는데 좀 교회 가서 들어봐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 믿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되고 조카들은 선교사, 목사, 전도사,
0: 와.
1: 여자들은 목사한테 시집간 애들이 많지.
0: 와우.
1: 그래서
0: 할렐루야.
1: 우리 와우.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0: 네.
1: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다.
0: 네, 맞습니다.
1: 우리 터줏가리 다 갖다 내버리고 미신 섬기던 거 다 내버리고 우리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가족이 됐어.
0: 아, 응. 할렐루야.
1: 그럼 자기는 라오스에 갔었어?
0: 네.
1: 왜?
0: 그쪽으로 중간에 저희 그 브로커가 인신매매하면서 위험하게 되면서 그 한국 선교사 그 열방샘교회라고 통일소망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해서 중간에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위험해서 해서 라오스를 해서 거기서 왔죠.
1: 얼마나 있었어 라오스?

0: 나도 이 신부는 100점짜리 신부요. 네. 어? 믿음 좋고 얼굴 이쁘고 또 활발하고 또 자기가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그때 여기 전시했을 때
1: 네.
0: 북한을 상대하면서 그린 그림들이 많지요?
1: 네. 제가 네. 북한과 한국을 네, 살면서 경험한 그런 감사함을 담은 그림들이 많죠.
0: 그러게.
1: 네.
0: 지금도 계속 전시하고 돌아다니겠죠?
1: 네. 지금도 강원도에서 전시하고 있고 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초대받아서 이제 또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전시해야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전시 초대를 받아서 그 미국 원 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단체랑 그리고 미국 정부 초청도 이렇게 받아서 12월 초에 네 지금 가게 됐는데 비자가 잘 안 나와서 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2: 기도 제목이네요.
1: 네.
2: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0: 벌써 사연을 읽어야 돼?
2: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사랑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들은 생각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영을 사모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내가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실 정도의 귀한 가치를 가진 나임을 우리임을 기억하게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사연을 보냈네.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신지 나눠주세요.
1: 네, 저는 문화전도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책임 있고 권위 있는 자리 위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 저 불쌍한 영혼들 정말 뭐 지옥이 뭔지 예수권이 뭔지 그리고 천국이 뭔지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게 저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0: 거기 굶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 어렸을 때.
1: 네, 저도 많이 굶어봤죠. 네, 그래서 저도 감자만 해먹고 배추만 찢어먹고 막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었던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처음에는 탈북을 했습니다. 네.
0: 하나님이 귀한 딸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네. 늘 기도하고
1: 네.
0: 믿음으로 말씀 보고
1: 네.
0: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발걸음을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
1: 네, 그래서 저희
0: 극동방송 듣고
1: 네.
0: 네? 자동차에서도 듣고
1: 네.
0: 집에서도 듣고
1: 네.
0: 그렇게 하면은 신앙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2: 앞으로의 작가님의 발걸음 위해서도 중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말을 존중하여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며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멸시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르다. 그는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 나는 그가 정탐한 땅으로 그를 들어가게 하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게 할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으니 당장 진로를 받고 홍해에 이르는 길을 따라서 광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내게 불평을 늘어놓겠느냐.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을 만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너희는 주검이 되어 광야에 나뒹굴게 될 것이다. 인구조사 때 계수된 스무 살 이상의 사람들, 곧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세대가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굳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 땅에 너희 집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노획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의 자녀들만 내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주검이 되어 광야에서 썩어질 것이다. 너희의 자손들은 너희 세대가 다 주검이 되어 광야에 누울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너희가 지은 음란과 불성실의 죄를 짊어지고 살 것이다.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값으로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노하게 하여 받는 기나긴 훈련이다. 나 하나님이 말했듯이 나는 악이 가득한 이 공동체, 나를 거슬러 한통 속이 되어버린 이 공동체 전체에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정탐을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유포시키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불평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퍼뜨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몹시 슬퍼했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산지로 올라가며 말했다. 다 왔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지금이라도 그 땅을 치자.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옷을 입다가 지퍼가 잘 안 올라갈 때가 있죠. 분명 양쪽을 제대로 맞춘 것 같은데 한쪽이 조금만 어긋나도 중간에서 턱 하고 걸리죠. 그럴 때 힘으로 잡아당기면, 그렇죠, 오히려 더 꼬입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서 처음부터 천천히 맞춰야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 사람과의 이 사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성격, 다른 말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긋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필요한 건 누가 옳은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어쩌면 잠깐 멈추고 다시 맞춰보는 그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재밌는 건 이 지퍼가 맞물리는 모습이에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없애는 게 아니죠. 서로 다른 두 줄이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씩 자리를 내어주고 맞물릴 때 단단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도 비슷하겠죠. 오늘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조금 먼저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먼저 말을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미안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이해해보겠습니다. 사랑해. 그래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어긋났던 그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그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맞물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2시의 기쁨입니다.

자, 오늘 제일 첫 곡은 휘즈윌리의 노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듣고 왔고요. 6시 아니죠. 6분을 보다가 잘못 얘기했네. 2시 이제 6분에서 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9월 11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다 지나갔네요. 그렇죠?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모두들 고생 많으셨죠? 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프닝도 그런 내용을 좀 써봤어요. 이 지퍼 얘기. 지퍼가 한쪽만 잘 돼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둘이 잘 맞물리고 서로를 내어주고 그렇게 해야 이 지퍼가 잘 올라가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혼자 잘한다고 또 나만 잘났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잘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한 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업장에서 그런 관계들이 잘 지켜오셨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꽤 있죠. 이 오프닝 나가자마자 4422번님도 아, 어제도 남편과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점점점 아니 이게 지금 4422번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최근에 들어온 선물 중에 핸드크림 예쁘게 포장된 세트가 있어서 이걸 오늘 좀 선물을 뿌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베풀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그 누군가에게 이 핸드크림을 핸드크림을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자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네, 우리 첫 번째 관계는 부부입니다. 부부 가장 가까우면서도 어쩌면 가장 쉽게 서운해지는 관계 부부. 네, 자, 이 부부에 대한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4422번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남편 혹은 아내 서로 어떤 불편한 일들이 있었다, 내가 좀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첫 번째 대상은 부부. 예,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한 주를 돌아봤을 때 내가 좀 더 사랑했는데 사랑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우물정 9330번으로 연락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다섯 개가 들어있는 핸드크림 세트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전해드릴게요. 부부 얘기하면 이찬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믿음의 가정 김명식 송미애 이 두 분이 부부입니다. 예. 예, 부부.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라는 찬양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게 이 김명식 송미애 부부의 부부 프로젝트 앨범에 들어있던 곡이었죠. 믿음의 가정도 이 두 부부가 같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듣고 왔어요. 한때 축가로 정말 많이 불렸던 곡인데 그렇죠. 자, 여러분들 첫 번째는 부부간에 있어서 내가 내 남편과 아내에게 좀 소홀했었지 하는 분들 중에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리기로 했는데요. 성경에도 이 그 부부간의 관계가 여럿 나오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비가일, 아시죠? 그렇죠. 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이 아비가일은 그 위기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이 조언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네. 남편의 잘못을 잘못으로 맞서지 않고, 네. 먼저 찾아가 몸을 낮추고 지혜로운 말로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는, 네. 이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런 거 보면 부부 사이에 필요한 거는 한 번도 다투지 않은 그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손을 잡을 줄 아는 마음일 거예요. 오늘 시작하면서 문자 주신 분들처럼 사실 뭐 부부간에 다툴 수 있죠. 네, 다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해가 지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께, 자, 핸드크림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죠. 네, 우물정 933 공부원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클레시아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듣고 왔습니다.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2시 20분 막 됐습니다. 자, 부부간에도 참 뜨거운 사랑이 필요하죠. 네, 지금 3664번께서 남편의 성격과 저의 성격은 참으로 로또입니다. 이 표현부터 알겠네요. 많이들 하시는 표현인데. 그러면서 문자 주시기를, 틀려도 너무 틀리니 예, 다르단 얘기예요. 한 사람은 빠르고 한 사람은 느리고 해서 충돌이 있습니다. 성격 급한 저는 매사 일처리가 빨라야 하는데 남편은 느립니다. 요즘은 좀 내려놓자는 위주로 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 박자 늦게 하려고 하는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남편을 위해 요즘 마음의 평화가 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예쁜 마음 가진 저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그러네요. 칭찬 먼저 해드리고요.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지는 게 이기는 거 맞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그렇게 결국은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부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대부분이 다 반대로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할 때는 반대급부를 갖고 있는 반대급부의 성격의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반대의 사람과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서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역시도 서로 맞춰가면서 하다 보면 서로의 정말 반쪽, 그래서 반쪽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서로가 서로와 하나가 돼서 그렇게 되는. 자, 너무 예쁜 마음 가지시고 남편을 섬겨주고 계셔서 그래요. 핸드크림 보내드릴게요. 자, 3664번. 자, 보내드리고 이번에는 부부의 관계를 지나서 이제 부모와 자녀로 갑니다. 부모와 자녀. 이번 한주 돌아보셨을 때 사랑하는 자녀와 또 부모님과 이런저런 트러블 없으셨어요? 네. 성경에 보면 탕자 아시죠? 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 나오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고 그 재산을 모두 허비했죠. 모든 것을 잃은 뒤에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자, 이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에 제일 저는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복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런 거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는 부모와 자녀 얘기 보내주시고, 지금 부부간의 관계도 보내주시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부부간의 관계도 지금 길게,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했는데 지금 길게 문자를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군요. 거의 편지 수준으로 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요.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서 그때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 부부간의 관계를 보내시면서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한 주 동안 돌아봤는데, 뭐 이번 한 주뿐 아니라 이런저런 내가 아쉬운 마음들이 드는 게 있다면 그 이야기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핸드크림 5개 들어있는 그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번엔 찬송가 한번 들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언제 들어도 참 좋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아, 바리톤 홍성선이었습니다. 자, 오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 아쉬움, 그걸 돌아보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또 하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7230번이신데, 남편이랑 참 많이 싸웠는데 이제 나이 60 넘으니 이제 싸울 일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별거 아닌 걸로 싸웠는지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나이가 있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니 이제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한 딸아이가 사위랑 말다툼 했다고 하면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딸이 하는 말이 엄마도 아빠랑 얼마나 싸웠어. 그러네요. 자, 요즘은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하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야, 이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인생을 좀 배우게 되네요. 그래요. 참 별거 아닌 걸로 남편과 아내, 이 배우자가 서로 티격태격하죠. 그렇죠. 흔히 하는 얘기로 치약을 위로부터가 먼저 짤 것인가, 밑에부터 짤 것인가, 양말은 왜 저렇게 벗어났나, 이런, 그렇죠. 참 그런 걸로 싸우는데, 이 60이 넘은 한 성도님의 얘기로는, 시간 지나고 보니 참 그런 것들로 왜 싸웠는지 후회가 된다고. 아이고, 맞습니다. 네. 이제는 미안하고 사랑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7230번님께도 준비된 네, 핸드크림을 보내드릴 테니 사랑하는 남편분께 예쁘게 부드럽게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는 또 이런 얘기, 이런 관계, 이런 서운함, 이런 미안함 없으셨나요?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페이스 워십의 그 사랑,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듣고 왔습니다. 관계 중에 또 하나 떠오르는 관계가 형제하고 가족이죠. 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오래 남을 때가 있어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요셉에게 그런 상처가 있었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 앞에 섭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복수할 힘이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형들이 한 일을 없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죠. 분명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자신의 남은 인생까지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자, 용서란 어쩌면 당신이 옳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이 더 이상 내 마음을 붙잡고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연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용서라는 게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어렵죠. 하지만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셔서 용서도 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여러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찬양이 생각나네요.

네, 형제의 모습 속에 히즈 워십의 앨범 중에 듣고 왔습니다. 2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2042번님, 몇 년 전에 제주도 갔을 때 믿음의 가정 부르신 김명식 목사님 만났었는데,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집사님이실 거예요 아마. 혼란을 겪는 시대에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고요. 우리 가정도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의 가정으로 굳세게 또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해본다고. 그럼요. 정말로 제일 부러운 가정이 이렇게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반석에 잘 서 있는 그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2042번님의 가정이 그렇게 될 걸 믿고 역시 핸드크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4006번. 네. 아내분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셨네요. 사랑하는 규숙씨, 아유 제가 발음 틀렸네요. 사랑하는 규숙씨, 네,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랑하자 하시면서 대한이 민국이 사랑이 영광이도 잘할 거야. 야, 내 남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올 추석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거는 그 추석에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그 아내분들께 정말 큰 위로네요. 그렇죠? 그냥 쉬세요. 다 내가 할게. 애들이 도와줄 거야 하셨네요. 그래요. 올 추석에는 이 4006번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 한번 남자들, 평소에 안 했던 사람들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아내분을 좀 쉬게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4006번께도 자, 준비된 선물 좀 보내드리고요. 7954번님은 이렇게 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2대 믿음입니다. 남편이 성경을 55독, 와, 신약 1개월, 구약 7개월, 하루 2시간씩 필사를 해서 대전 산성교회에서 재보내 주셔서 12권을 만드셨대요. 와, 이분들이 근데 신앙 가진 게 2006년 3월 16일 날, 딱 날짜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나름대로 봉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성질을 잘 낸대요. 다듬어져야 되는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화내는 것이죠 하시면서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는데 참 감사하네요. 그런데 이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그 옛 습관도 바꾸시더라고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믿어보자고요. 자, 7954번님 이분께도 준비된 선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신데 그 덕분에 방송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을 함께 들어볼까요? 나무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무엔 나 줄을 멀리 떠났다 듣고 왔습니다. FM 104.7 청주에서는 104.7 대전과 중부권에서는 93.3으로 듣고 계신 이곳은 극동방송 도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관계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 관계 얘기로 마칠 때는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아,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의 관계, 나로 하죠. 우리 말고 나, 하나님과 나, 여러분과 하나님, 예, 1대1의 관계. 베드로 아시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 대신에 세 번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의 그 실패보다 베드로 안에 남아있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사람인 동시에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손 내밀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고 이제 토요일 또 주일 주말을 맞게 될 텐데 지금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들으셨던 그 용서, 우리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용서, 네, 그것을 사랑하는 가족들, 주위의 지인들, 그런 분들께 꼭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그 관계가 좋게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라는 마음이 생겨 납니다. 그렇죠? 자, 끝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어떤 곡 들려드릴까 하다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강연희의 음성으로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2시의 기쁨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떤 분이 교회 오랫동안 쉬고 계신 분들에게는 극동방송이 인공호흡기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언젠가는 그 호흡기 떼고 영적으로 걷더니 일어서시는 날이 있겠죠. 두 발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날을 맞이하는 날이 있겠죠. 현재 교회에 안 다니는 우리 방학 중인 분,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거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회가 있고 기대감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극동방송, 특별히 새끼라를 믿음의 알람이라고 표현

결혼을 하셨어요? 새끼라 애청자 중에서 오후 3시 이 알람 설정해 두신 분들을 제가 봤는데 정말 감사하죠. 새끼라를 알람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믿음의 알람이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참 의미 있는 표현이고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 계시는데 새끼라가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면서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드리는 긍정의 알람과 같은 존재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라가 아니어도 무엇이 됐든 우리 삶의 영적인 호흡기, 믿음의 알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새끼라 이 시간에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고비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예전 앨범에서 전해드렸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아, 인공호흡기 믿음의 알람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한 표현이죠? 그래서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영혼을 깨우고 또 정신도 바짝 깨워드리는 그런 방송,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되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 새끼라 첫 곡 호흡에 관련된 찬양 전해드렸는데, 믿음의 알람, 이번에는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곡 우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송가 620장 이정님과 합창으로 찬송 올려드리시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네,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새끼라에서 통화가 되고 교회를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몇 년 만에 나간 분들 제가 전화 연결을 해보면 꼭 그 전보다 믿음이 더 강해지시더라고요. 굳건해지세요. 예배 때 눈물 흘리는 경우들이 참 많고. 자, 오늘 이분을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요. 한 7년 정도 잠깐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석진환인 되시죠?
0: 네.
1: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0: 네.
1: 저 기억하시죠?
0: 네.
1: 그쵸. 우리 얼마 안 됐잖아요, 통화된 지.
0: 네.
1: 다니고 계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가.
0: 네.
1: 잘 다니고 계세요?
0: 네.
1: 오, 그렇구나. 지금 어느 교회 다니세요?
0: 순복음교회 나가요.
1: 여의도 순복음교회?
0: 아니요.
1: 어디요?
0: 노원에 있는 거.
1: 노원에 있는 노원 순복음교회가 네, 또 네. 따로 있나 봐요?

0: 네. 네.
1: 그렇군요. 지금 노원구에 네. 계시나 보죠?
0: 네.
1: 아, 그때 7년 방학이었는데, 그쵸?
0: 네.
1: 저랑 통화하고 바로 갔어요?
0: 그 다음 주에 갔어요.
1: 그 다음 주에?
0: 네.
1: 야, 7년 만에 예배, 그 첫 예배 어떠셨어요?
0: 너무 좋았죠. 뭐.
1: 너무 좋았어요?
0: 네.
1: 지금도 그 기쁜 마음으로 잘 다니고 계시고.
0: 네.
1: 혼자 가셨어요?
0: 네.
1: 지금 어떻게 가족 중에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0: 아니, 아유, 다니다가 다 안 다녀요.
1: 가족들이 다 안 다녀요?
0: 네, 네.
1: 아이고.
0: 우리 아저씨도 다니다가?
1: 예.
0: 안 가더라고요.
1: 안 그냥. 가. 그러면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족들도 이제 가게 되면 너무 좋겠네요.
0: 네.
1: 그때 우리 선물을 주얼리 드렸던 것 같은데.
0: 그거 안 받았어요. 뭐가 복잡하더라고요.
1: 문자로 받았죠?
0: 예. 문자 올라가고.
1: 아, 문자로 받았는데.
0: 했나니까. 예.
1: 그러면은
0: 그래서, 예.
1: 복잡하시면 그 자녀분을 그 복사해가지고 예. 주세요. 그러면 자녀한테 네가 가져라 이러면서 주시고 석준아님은 예. 제가 좀 다른 걸로 좋은 예. 걸 드려야겠네요.
0: 네.
1: 남편분도 좀 좋아하실 거를 어떤 걸 드리면 좋을까요?
0: 예? 뭘 주시게요?
1: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럼 불러드릴게요.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 커피 스토리 커피, 견과나에서 메이플 라라 견과, 그 다음에 153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루팔에서 주얼리, 네.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어떤 거 좋아하실까요, 남편분이?
0: 글쎄, 연어를 좋아할까?
1: 오케이. 그러면은 연어로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연어 드리고요.
0: 네.
1: 우리 석준아님은 방학 끝내고 계약하셨으니까 축 계약이라고 네.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너무 축하드리고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얘기해 네. 주셔서 우리 네. 자녀들도 또 남편분도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네. 소망합니다.
0: 네. 우리 아들도 나갈 거예요. 제가 잘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1: 네네.
0: 저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요.
1: 네네.
0: 그래갖고 얘가 이제 또 애들 케어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아들이라도 이제 저기 하고 하니까 아직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잠깐 간 뒤로.
1: 네네.
0: 그래갖고 엄마 나는 언젠가 갈 거예요. 엄마가 많이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고 있으니까 아들도 이제 다닐 거예요.
1: 아들이 이제 믿음이 커면. 있군요. 믿음이 있어.
0: 예, 원래 중학교부터 다녔거든요.
1: 네. 애기들이 지금 좀 어린가 봐요.
0: 네. 이제 초등학교 소개하고 하니까 애들이 뭐 토요일을 날도 하고 가고 하니까
1: 네.
0: 데려다주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1: 예.
0: 믿음이 식어지더라고요. 이제 근데 지금 갈 마음은 있어요.
1: 예.
0: 언젠가는 이제 간다 하니까
1: 예예예 예, 예.
0: 예, 믿고 있어요.
1: 그러면 아까 그 주얼리를 아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0: 예.
1: 그 며느리가 이렇게 주얼리 이렇게 하게끔 하면 되겠네요.
0: 네.
1: 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
0: 네.
1: 그때 저랑 이제 영접 결단의 기도 드렸는데, 이 시간에 저랑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릴까요?
0: 네.
1: 저 따라서요. 사랑의 네.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남편과 아들도 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 남편과 아들도
1: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 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것.

0: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우리 석준아님이 꼭 권사님 목소리 같으신데 인잔.
0: 예? 아니에요. 안 그래요.
1: 아무튼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시고 네. 주위 분들에게도 잘 이 소식을 전해서 우리 네. 다른 분들 가족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네.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0: 네.
1: 지금도 이제 계속 방송 듣고 계시죠? 요즘도
0: 네.
1: 예, 좋은 소식 꼭 좀 들려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아, 맞다, 맞다. 우리 석준아님.
0: 네. 네.
1: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이 찬양으로 내가 은혜 많이 받았었다, 옛날에.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0: 저요?
1: 네.
0: 저는, 참, 그런 건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적은지.
1: 그래도
0: 다
1: 제일,
0: 좋은 것 같아요.
1: 그래도 제일 이제 기억나는 찬양.
0: 네, 지금까지 살아온.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네.
1: 아, 찬송가.
0: 네.
1: 혹시 이걸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요?
0: 그냥 가슴에 와닿고 좋더라고요.
1: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0: 네. 네.
1: 이 곡 전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0: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크룩스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 둘 셋
0: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골드블러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교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러브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깨라에 전화 연결되는 분들, 바로 교회를 가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몇 달 뒤에 가겠다, 뭐 하고 나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가는 게 좋긴 한데 나중에 보면은 그 약속을 지키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 이분은 약속을 지키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전관부님 네. 맞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저 극동방송 새깨라 김인수 PD예요.
1: 네.
0: 어유,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네.
0: 저 기억하시죠?
1: 네, 말씀하세요.
0: 기억 못하시나, 저?
1: 아, 해요.
0: 지금 바쁘세요?
1: 저장해놨어요.
0: 예?
1: 저장해놨어요.
0: 저장해놨어요?
1: 남편 바꿔드릴게요.
0: 남편? 아니, 아니, 저 우리 정관부님이.
1: 아, 네네.
0: 그때 저하고 통화를 했었죠?
1: 아, 네.
0: 통화하고 남편이 방학이었나요, 그때?
1: 네.
0: 남편이 방학이었는데, 정관부님은 교회.
1: 전화 걸었었잖아요.
0: 그때, 그렇지. 정관부님은 교회를 다니셨고,
1: 네.
0: 남편이 안 다니고 있어가지고 남편 네. 연결을 하고 그랬었는데,
1: 네.
0: 그때 이제, 4개월 뒤인가 식당 오픈 후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네. 것 같은데, 그렇게
1: 바로
0: 됐나요?
1: 갔어요.
0: 아, 그게 아니라 바로 갔어요?
1: 네. 아니, 저기, 가게.
0: 오픈하고.
1: 정하고.
0: 네.
1: 오픈하기 전에 나갔어요.
0: 오픈하기 전에?
1: 네.
0: 이야. 남편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두 분이서 같이?
1: 아, 그럼요.
0: 남편 옆에 있나요?
1: 네.
0: 남편 한번 바꿔주십시오.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예요.
2: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기억하시죠, 저?
2: 네, 예, 기억합니다.
0: 작년 말인가 우리가 통화했어요.
2: 예, 예, 예.
0: 그래서 그때 우리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식당 오픈한 다음에 이제 가겠다 그랬는데 금방 네. 아내 얘기 들어보니까 오픈하기 전에도 네, 가기 시작했네요.
2: 준비하면서 바로 나갔습니다.
0: 와, 그러면은 언제 올해 초부터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2: 예, 예, 예.
0: 야, 너무 감사하네요.
2: 그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죠.
0: 와, 야. 그때 교회를 몇 년 쉬고 계셨다가 저하고 전화 연결됐죠?
2: 예, 한 4년 정도.
0: 4년 정도?
2: 한 5년 정도
0: 한 4, 5년 정도.
2: 예, 예.
0: 가게는 어떤 가게를 오픈하신 거예요?
2: 중식집요.
0: 중식집?
2: 중화요리.
0: 중화요리.
2: 네.
0: 야,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가게는 어떠세요 요즘은? 오픈하고 나서.
2: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다행이네 다행이네. 그리고 5년 만에 갔던 예배는 어떠셨어요?
2: 너무 좋았죠. 고향에 돌아온 기분.
0: 고향에 돌아온 느낌.
2: 예,
0: 예. 야, 옆에 있는 아내가 보니까 아까 살짝 무뚝뚝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2: 우리 집 사람 좀 무뚝뚝해요.
0: 그죠? 예. 그러신 것 같아. 근데 예. 마음속으로는

0: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예?
1: 네, 아니요.
0: 남편이 아, 교회를 같이 가게 되는 거.
1: 예, 네, 저 때문에 기도 많이 했죠.
0: 그러니까.
1: 네.
0: 아내가 그때 이제 저한테 남편 전화해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1: 네.
0: 아마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아내분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네요.
1: 그 사람이 더 기뻐하죠.
0: 더 기뻐해요.
1: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문을 닫고.
0: 문을 닫고.

0: 아니요, 저 뭐지, 그 뭐지, 그거는 안 오더라고요.
1: 소곱창 보냈고.
0: 예, 예, 그건 받았어요.
1: 주얼리는 문자로 갔고.
0: 문자로 왔는데 뭐 해도 아예 소식도 없던데요.
1: 문자로 안 받았어요?
0: 네, 예, 예.
1: 아, 제가 그러면은 방송 끝나고 그 주얼리 네. 문자 간거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예.
1: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방학을 끝냈으니까 네.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예쁜 꽃바구니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예. 네. 네, 네.
1: 진짜 이렇게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어휴 식당도 네. 잘 되고 주일날 문까지 닫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0: 네, 네. 네, 주일날 문을 닫아야지. 뭐 주일 시키려면 문을 닫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는 의미가 네. 없는 것 같아요.
1: 이야. 원래 신앙생활을 5년 전에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가 봐요, 남편분이?
0: 조금 했었어요.
1: 조금 했었어요?
0: 네.
1: 아, 자, 이렇게.
0: 배우기를, 예. 저를 전도한 전도사님한테 배우기를.
1: 예.
0: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1: 예.
0: 그렇게 배워서 그게 이제 몸에 베겨 있는 거죠.
1: 이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순종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시네요. 아마 이제
0: 네,
1: 이번에 이제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셨을 거예요.
0: 아멘.
1: 그 전 예배하고는 좀 다르실 겁니다, 아마.
0: 예, 예.
1: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랑 같이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릴까요?
0: 예, 예.
1: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예.
1: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0: 네.
1: 우리 남편분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있을까요? 인생 찬양.
0: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시편 23편 찬양이에요.
1: 시편 23편.
0: 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0: 네, 예, 예.
1: 어떤 이유로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0: 처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 찬양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영접을 하게 됐으니까요.
1: 그렇구나.
0: 네, 예.
1: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참 귀한 고백인데 네. 앞으로 평생의 고백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양 아, 네. 나누면서 마무리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 두 가지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나무엔 목소리로 그리고 이어서 배주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참 앞서 이 믿음의 가정 탄생된 거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고백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고백하는 분들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주말 보내시고요. 이번 주일 기회입니다. 기회.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 드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대전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오정교회에서 제17회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대전노회 소속 9개 교회와 소프라노 강유경 그리고 금산제일교회 더 그레이스 밴드의 은혜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가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한밭교회에서 아버지학교 대전 96기를 진행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가치를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든든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재대학교 아펜젤로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 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 17일 목요일 공주시 보건소, 18일 금요일 청량군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천안대성교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천안대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소재동에 위치한 대전동문교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 초청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문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시 동구 중동에 위치한 대전제일교회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 3억 원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자동 반영되며 기부금 단체는 명세 제출과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발급 기한은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이듬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찬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한 세상의 모든 시작을 하시니만큼 마침까지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며 그거를 인간에게 일러주시고 또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교회 안에는 왜 십자가가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기호요, 기독교라고 하는 트레이드마크와 같이 그것을 표현한 것과 같은데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구원의 결정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위하여 오셨으며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안에 들려져 있는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잔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행사와 같은 의식을 거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나누신 다음에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잡히시고 그 다음날에 죽임을 당하시거든요.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에 어떠한 의식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의식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감사와 격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는 거죠. 성찬의 뜻을 알고 먹고 마시면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에 대한 의미가 다 그 안에 축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언제까지 행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찬은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는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전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성찬을 라틴어로 말하게 되면 세크라멘툼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식 안에는 신비로움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에는 쉬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말씀과 찬양으로 드려졌다면 2부에는 반드시 성찬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교단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니까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 본문 말씀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모여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성찬을 나눴더니 생각하기를 아니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아마 식인종인 모양이다. 살을 받아 먹고 피를 받아 마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오해를 갖게 하고 결국에 네로 황제는 로마의 화재 사건 일어난 것이 기독교인들의 돌발적인 어떠한 사건이라고 몰아붙여서 박해가 일어나는 엄청난 박해를 받기도 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종교가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두 번째가 구원입니다. 세 번째가 심판입니다. 어떤 종교도 그에 대한 운세를 봐주고 그의 앞날 날이 어떻고 과거를 점칠 수는 있어도 그에 대하여 창조를 말하거나 구원을 말하거나 심판에 대하여 말할 만한 능력이나 그런 권한도 그런 자격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조가 분명합니다.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신들이 있어도 그 신들은 다 심판받을 신들이지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신들은 없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모든 나중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또 흉내낼 수 없는 하나가 있다면 부활.

부활주일이라 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 그 가운데 부활주일을 말한 데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부활을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부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건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지하 도시와 같아서 땅을 파고 거기 도시를 형성했어요. 그 가운데에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발견되어지고 잡히게 되면 체포될 뿐만 아니라 많은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은 많은 고문 중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도망가고 피신한 곳이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도시였습니다. 거기는 굴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 미로와 같아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 거기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 자체도 들어가면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을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손을 놓치게 되면 형제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맛보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도 절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카타콤 안에서도 예배가 있고 그 가운데 항상 그 마음속에 포도주로서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예배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성찬식을 하면서 그 가운데 떡을 뗍니다. 그리고 잔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잃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잃을 만큼 굉장히 정말 핍박과 그 박해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성찬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이 마지막 성찬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성찬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복음의 결정체와 같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이로 인하여 오셨습니다.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몸을 주셨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씀하면 먹는 것이란 말은 내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 사람의 체질이나 몸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일들을 보게 돼요. 밥을 먹습니다. 반찬을 먹습니다. 국을 먹고 고기를 먹기도 하고 채소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떡을 떼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들에게 먹어라 하는 말씀은 주님이 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과 같은 존재로 신령한 자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떡을 먹었으니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 내가 되게 하고 내가 전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광고를 낸 것에 대한 글귀를 봤더니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경대로 살고 생명이 있는지, 은혜로 사는지, 말씀으로 사는지, 정말 생동감 있는 생명력이 그들에게 있는지 그거를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할 거 아닌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그의 특성이 나와야 되고 그의 성품이 나오고 그의 가지고 있는 그의 속성들이 그 가운데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식구라는 말을 합니다. 밥을 먹는 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사람들, 함께 먹고 함께 자라고 함께 그 모든 사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런 성찬을 나누면서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의 식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행함 네 가지가 동사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찬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떡을 가지신 주님의 첫 번째입니다. 떡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셨다.

0: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떡을 취한 것은요,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취하셨어요. 우리 모든 세상에 빵들이 많이 있고 떡이 많이 있거늘 그 가운데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아주 특별한 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정말 계획하신 그 약속하신 그 은혜의 선택이 우리가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맡아주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과 저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겁니다. 선택받고 택정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섰다는 것.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1: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0: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말씀해. 떡을 가지셨다. 떡을 취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리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첫 번째로 가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시작.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은 축복하셨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왜 부르셨을까? 축복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거죠.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의 근원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볼 때는요, 교회같이 축복을 많이 하는 곳은 없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두 손을 들고 축복하리만큼 그 축복이 있죠.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그런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떼어 이르시되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죠. 축복도 하시고 떼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음식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내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내가 나누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먹게 되면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과 그거를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줘라! 네 번째까지는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자, 주시며 이르셨다 그랬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셨다라는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취하시고 두 번째가 축복하시고 세 번째가 떼시고 네 번째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 나누며 살라는 겁니다. 기쁨과 천국을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떼어 그들에게 주신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일평생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과 우리의 고백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뭘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하여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천국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다 은혜였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갈랐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갈리셨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줍니다.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그 가운데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불러오셔서 그래서 그 가운데 고기를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이셨어요. 그들이 먹은 것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먹고 4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첫 소산물을 먹은 그때에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소산

식으로 드려지는 그거를 감사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감사가 뭐냐면은 그것도 내가 농사했고 내가 경작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빛이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보여요. 눈은 멀쩡한데 빛이 없고 깜깜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빛은 있는데 눈이 안 보이면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것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여러분이 얻을 수 없어요. 진수성찬을 갖다 놓더라도 속이 좋지 않고 먹을 수가 없고 먹으면 토하는 사람 못 먹습니다. 그러나 먹고 싶은 식욕이 왕성할지라도 하나님이 흉년이 들게 하시고 가뭄이 들게 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작한 거라 모든 내가 힘을 다했지만은 이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와 바로 성도들의 그 고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떡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떡이 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곳간에 드려지는 창구에 드려지는 보배롭고 고귀한 소중한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최고의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고자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회복하게 돼 있거든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행복과 그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요. 진짜 바탕이 되어지고 인프라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있을 때 진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가정에도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가정에도 모든 것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있어도 그냥 잠시 동안에 있는 임시 방편일 뿐이죠. 진짜 행복과 진짜 사랑과 진짜 그 가운데의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라니 말이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치유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소망도 씁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적극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소망 중에 소망이 뭡니까? 언제 눈을 감아도, 언제 여기서 눈을 감아도 우린 천국에서 눈을 뜬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면 복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아무도 인사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원치 않는 죽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억울하지 않는 것은 어느 때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여기엔 치유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처도 받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구렁에 빠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딱 하나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것은 바로 우리를 치유하는 원초적인 치유가 된다는 거.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문제 덩어리가 많습니다.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말씀으로 지혜를 주셨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 양식이라. 그러므로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떡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을 나누어 우리가 그 생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곧 연합됐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잔치에 초대받았고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식에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것이니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 생명으로 사랑을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작가가 글을 썼는데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산되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거 왜 해야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거 왜 해야지? 내가 이걸 왜 해? 아, 나 하고 싶지 않은데? 처음에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려고 하다가도 중간에 그냥 아이 그만둬 그만 다 집어쳐 가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재한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결심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성찬식 자체가 큰 의미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28절에 자기를 살피고라고 되어 있어요.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먹으면 자기 죄가 된다. 그걸 살피고 자기가 그게 무슨 의미와 복이 있는지를 알고 먹으면 복이 된다. 구원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원초적인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자기 자신의 그것을 갖고 믿고 신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와 같이 그 속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 가졌으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먹으면서 하면서 우리 떡을 먹으면서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은혜가 있다. 내 속에 있는 저주를 물러가라 하고 마귀는 떠나가라 라고 하고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흐르고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이 다 사라져라 명할 수 있는 그런 상처가 치유되는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고 어떡한 영들이 물러가며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며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거를 결단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 성찬이죠.
주의 잔과

0: 귀신의 잔, 제사하고 고사 지낸 그런 잔에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거기에 참여하거나 마시지 마라.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놓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은혜에 참여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거를 다른 곳에 그렇게 고사 지내고 제사한 것에 함께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로 타는 그런 음식으로만이 아니다. 이건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영혼을 더럽히지 말고 귀신의 잔에 참여하거나 귀신의 식탁에 들어가지 말고 성찬을 참여한 자답게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향해 세일계를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1-563-5114번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주의 성령인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드라마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 15번째 시간 하나님의 어린 양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인간의 교만, 나약함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랑하는 피조물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았지만 긴 침묵의 끝에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께서 다시 한번 발을 땅에 딛고 공기를 마신 것이죠. 오래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처음 지으신 인간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택했고 그 결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마주보며 교제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정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죠. 안타깝게도 그 후에 인류 역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뒤를 이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조용히 일해오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손수 지으신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셨죠.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때 얼마나 끔찍한 대가가 치러지는지를 말이죠.

0: 예수님, 저희 성전으로 가나요?
1: 어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으냐?
0: 아, 뭐 배단위로 가거나 아니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1: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갈릴리로 돌아가잔 말이냐?
0: 아니면 배단위는 어떨까요? 아니, 어디든 여기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들이 사람들 사이에 첩자들을 숨겨놨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1: 요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0: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예수님, 왠지 좋게는 안 들립니다.
1: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0: 아, 예수님,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십니까? 살고 싶지 않으셔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
1: 요한, 넌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이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0: 하지만 예수님.
1: 요한, 네가 나를 돕고 싶으냐?
0: 그럼요,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1: 그래,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다, 요한. 하지만 하늘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바꿀 수는 없단다.
0: 알겠습니다.
1: 다들 명심하거라. 누구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지금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지금 이 고난에서 저를 구원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위해 이때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2: 어? 너희도 지금 들었어? 예수님, 하나님 음성이었죠? 아닙니까?
1: 요한, 천둥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리더냐?
2: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기도하니까 천둥이 치면서 하나님 음성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1: 그 음성은 날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2: 예, 맞습니다.
3: 이제 정말 때가 된 겁니까?
1: 하지만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4: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던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크신 사랑을 그들 곁을 떠나시기 전에 몸소 보여주셨죠.
1: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저희에게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4: 그날 저녁, 마귀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0: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유월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1: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미리 아시고 식사 중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죠.
2: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0: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엔 알게 될 것이다.
2: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0: 내가 널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2: 그럼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0: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
1: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겉옷을 다시 입고 앉으셨습니다.
0: 내가 너희 발을 씻긴 뜻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주님이라 부른다. 그 말이 맞다. 너희의 주인이고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1: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방식에 따라 그렇게 모두 함께 모여 예수님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죠.
0: 여기 앉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3: 요한,
4: 그게 누군지 좀 여쭤봐.
3: 예수님, 그게 누굽니까?
0: 내가 이 빵 조각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1: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빵을 찍어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죠.
0: 이제 네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거라.
1: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갔는데 그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2: 뭐야? 지금 유다가 음식을 더 사러 간 거야?
3: 아니야, 베드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0: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2: 주님, 제가 지금 따라갈 수는 없습니까? 전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0: 네가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느냐? 그러나 넌 달기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도록 할 것이다. 자, 일어나 같이 감람산으로 가자. 시간이 다 돼가는구나.
1: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셨죠.

0: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라 하는 언덕 꼭대기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제자들은 이미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1: 내가 저쪽으로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0: 예수님께서

0: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1: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구나.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아버지,

0: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택하셔서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제게 주셨죠. 이제 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전 이 세상에 이들을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친히 이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1: 예수님께서는 한참 동안 제자들과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상상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고난에 대해 아버지 앞에 마음을 털어놓으셨죠.
0: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1: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를 앞세워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니 거기엔 율법학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몰래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집 안까지 숨어 들어갔죠.
2: 요한, 기다려. 거기 들어가면 안 돼.
3: 조용히 해.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빼놓을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넌 여기서 기다려.
2: 요한! 요한!
1: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간 요한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전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죠.
4: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네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데 항변을 해보거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0: 지금 말한 대로다.
5: 죽여야 돼!
0: 너희는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1: 그들에게 필요한 증거는 그걸로 충분했죠.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논의한 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로마 총독에게 빨리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총독은 주저하고 있었죠.
6: 이거 참 쉽지 않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0: 그렇다.

0: 조용히 하라! 너희는 저자가 너희의 왕 그리스도라 주장한다고 고발했다.
1: 맞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0: 조용! 뭐 이런 걸 가지고 야단들인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조용히 하라!
2: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것은 가이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3: 총독 빌라도 역시 덫에 걸렸습니다. 결국 가이사에 대한 반역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될까 두려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하고 다시 그들에게 넘겨주었죠.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양편에 다른 죄수 두 명도 함께 십자가에 달아 세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래에서 지키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고개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2: 남은 구원한다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주지.
3: 그날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죠. 3시쯤 돼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셨는데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4: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3: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죄수들을 그 다음 날까지 십자가에 달아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다가 더욱이 유월절의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그 죄수들이 죽어야 시체를 내릴 수 있으니 빨리 죽도록 다리를 꺾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 청했고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 군인 한 명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죠. 그때 유대의 아리마대 출신이며 공회의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청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어 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고대해왔기 때문에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에도 찬성한 적이 없었죠.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고운 배로 싼 다음 언덕 기슭에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지금까지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이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죄사함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우리의 죄악한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 제가 저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 한 분만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친절하면 좋지요. 그런데 너무 친절하면 독이 됩니다. 사람이 말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지요. 하지만 말수가 너무 없어도 힘들고요. 말이 또 너무 많아도 힘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고 또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죠. 몸을 적당히 움직이며 운동을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운동을 또 너무 안 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당히라고 말합니다. 넘치지 않게, 과하지 않게라는 의미로요. 그런데 이 적당히가 참 어렵습니다. 음식에 넣는 조미료나 재료에 적당히가 어려워 요리를 하는 사람마다 하는 맛이 달라지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하나님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빠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도 적당히 믿으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히 넘치지 않게 과하지 않게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곡과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되어 박원자 시를 가사로 하여 정덕기 작곡가가 곡을 붙인 곡입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며 가르치는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뿐입니다. 사람이 적게 와도 많이 와도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졌어도 혹여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직접 일하시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0: 달개바람 사랑이 운다.
1: 바람. 조인자 시의 박찬석 곡으로 테너 심송학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마른 강 둔덕에서 김소월 시를 가사로 했고요. 김규환 작곡가의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박순복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넘치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선하고 좋은 것을 구하며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은 무한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꿈꿀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한 것을 구하고 넘치도록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 시의 김효근 곡으로 바리톤 길병민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겨울이 오면 구준회가 작사를 맡았고요. 이소정이 작곡하여 소프라노 김순영과 바리톤 송기창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0장과 21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선한 것을 구하고 생각하여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 소망을 붙들며 지치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지친 자가 있다면 일으켜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섬집아기 한인현 씨의 이흥렬 곡으로 바리톤 최현수가 노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떤 문제를 딱 오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내 경험이나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걸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땐 누군가의 조언을 받게 돼. 근데 그 조언해 주는 사람이 정말 정답을 조언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이 어떤 삶을 살아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건 자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해석이 다르면 삶도 달라요. 해석이 잘 되면 인생의 방향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비가 내려도 아이고 이렇게 비만 내린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가 내리면 아 일하러 갑시다. 그리고 돈으로 일하러 가는 농부가 있어요. 똑같은 비가 와도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짜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오늘 똑같은 해석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해석이 다르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해석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해석의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항상 기쁨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뭐로 해석하라? 기쁨으로 해석하라. 기쁨의 안경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이거는 아 기도할 제목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구나.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구나. 기도의 제목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범사에 뭐로 해석하라? 감사로 해석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자,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이런 구절이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읽어집니까? 안 읽어집니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 그러니까 사실 말에서는 않는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사단이는 모든 일에 불평하라고 말해. 그리고 그것이 귀신의 마귀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사단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감사로 해석하고, 할렐루야, 기도로 해석하고, 기쁨으로 해석하는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해석을 말씀의 안경을 딱 쓰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석해내? 첫 번째,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그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모든 일을 뭐로 해석한다? 기쁨으로 해석하겠다. 오늘 사단이는 뭐로 해석하라고 한다고요? 슬픔으로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슬픔으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어떻게 여러분은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해석하고 계시죠? 세상 일은요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짜증난 일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면 기쁨으로 해석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쁨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슬픔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우울하죠. 그리고 절망에 묶여버려요. 절망에. 네. 여러분 어때요? 우울하고 절망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상황과 조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으로 해석한 거예요. 찬송으로 했단 말은 기쁨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어쩌면 가장 슬프고 어쩌면 불평, 불만해야 될 그런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기쁨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고난이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문제가 성경이 하나님은 있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는 뭐냐? 찬송으로 해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하늘문이 열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의 문이 열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의 문이 확 열려버려요. 그리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침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생겨요. 열리면 열린다. 시작. 근데 그 열림의 시점이 뭐냐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해석하세요. 목사님 나 죽겠어요. 기쁨으로 해석하세요.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된대요. 기쁨으로 해석하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인대요. 기쁨으로 해석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 그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말기야. 수술할 수 없어. 근데 그 권사님이 환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말기 암이래요. 그런데 저는 기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그 주님을 만날 날이 당겨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기쁨의 모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최종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그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권사님 진짜다.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상황인데 오히려 절망을 기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를 뭐로 해석하라? 기쁨으로 해석. 이 말은 뭐냐? 성경적으로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결정하세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내한테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말씀으로 녹아져서 기쁨으로 해석하리라. 이 마음이 딱 마음에 뿌려지잖아요. 그건 잘하게 돼 있어요. 여기다 담고 가세요. 할렐루야. 이제 결심하세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뭐로 해석한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바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는 뭐냐? 슬픔으로 해석하게, 염려로 해석하게, 근심으로 해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써 있죠. 근심 중, 심각한 염려 중. 근데 오늘 우리는 뭐로 해석하라고요? 기쁨.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환경이나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해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는 그 기쁨을 뺏어가려고 슬픔으로 해석하라. 야, 염려로 해석하라. 고민으로 해석하라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모든 일을 뭐로 해석하라? 기도로 해석하라. 근데 사단이는 뭐예요? 너는 언제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지 마라. 그것이 마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기도가 끊어지면 염려가 시작됩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하시기 바래요. 기쁨도 하나님과 연결, 염려도 하나님과 연결, 문제도 하나님과 연결.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로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찬송가 중에 여기만, 요 구절만 딱 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졌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 구절만 가는 거예요. 그 구절만. 그러면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로 못 넘어가. 넘어가셔야 돼. 모든 일을 기도로 해석하지 않으면 문제는 짐이 되지만 모든 일은 또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는 간증이 되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면요. 유다 나라가 정말 처참하게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빼앗기고 왕이요 쇠고랑이 채워가지고 눈이 뽑혀서 그 800km가 넘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 와중에 다니엘도 가잖아요. 다니엘도 그 속에 있잖아요. 그 처참한 모습.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또 그를 모함하는 사람이 그를 사자굴에 넣으려고 죽이려고 작정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창문을 활짝 열고서
전에 그렇게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왕의 금령이 내려진 것,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위협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뭐로 하냐? 이건 기도의 제목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모든 것을 뭐로 해석한다고요? 기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큰 심각한 문제가 오면 이제 기도 안 하는구나. 겨울잠에서 일어나자. 이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힘들면 짐 싸들고 올라오면 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면 돼.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어떤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다 그게 통용이 돼. 엎어져 자다가 기도하다가 깨면 기도하고 힘들면 자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모든 문제를 뭐로 해석하자? 기도로 해석하죠. 할렐루야. 기도로 해석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해석하는 사람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삶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한 선교사님이 큰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프면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어떤 느낌, 이거 나 살지 못하겠는데 본인이 알게 돼. 본인이 이제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절망 중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내 사명이 다한 겁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 근데요, 기도할 때 어떤 원주민이 이 풀뿌리 하나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은 거. 근데 그걸 먹으니까 점점 몸이 어떻게 돼? 좋아져.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그도 알지 못하는 그걸 먹게 만들고 치료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해석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 가운데 있게 되지만 기도하면 절망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인생은 낙망하지만 기도하는 인생은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안 될 때도 기도로 해석하시고 잘 될 때로 기도로 해석하시고 모든 일은 뭐로 해석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아무 문제 없이요 하고 이렇게 앉아있어도 써있어. 문제 있음, 많이 아픔, 마음이 심각하게 아픔 뭐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다고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기도의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번 더 크게. 주여! 기도의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밀고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성경에는요, 다 있어. 해결책을 다 주셨어. 그렇게 말하면, 성도님들 뭐라고? 아이, 목사님은 맨날 할 말 없으면 기도하라고 한다고. 할 말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대로 얘기해야 되지. 내가 책 읽고, 세상 책 읽고 얘기해줘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또 알고 있어도 계속해서 제가 들려드릴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이요. 그리고 사실이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나 기도하고 있어요. 왜? 뭐 때문에요? 그럼 성경대로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말해야 되지. 내가 세상 챙기고 놓고 얘기하면 잘했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절망의 끝으로 향해 가지만 그러나 절망의 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인생 낙심하지만 기도하는 인생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혔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면 막혀 있습니까? 힘듭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주름살이 생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딱 결심하시면 돼.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자, 성경은 모든 것을 뭐로 해석하라? 감사로 해석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상황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야,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지? 여러분, 근데요, 생각보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서, 야, 정말 어떻게 저런 인생이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옆 사람도 그럴 수 있어. 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여러분, 삶이 좋아지려면 그런 삶을 통해 이겨나가게 하셔. 할렐루야. 자, 오늘 요셉의 삶이에요. 형제들한테 팔려. 어떻게 형제들이 파냐고. 여러분들 중에 형제들이 판 사람이시죠? 없을 거예요. 형한테 얻어맞은 사람은 있어도 이놈 새끼 아직 팔아버린다고 돈 받고 파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팔기 전에 뭐 하려고 그랬어요? 물속에 빠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갔는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그런데요, 그가 중요한 건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 자기를 괴롭히던 형제들을 만나는 날이 와요. 이때 요셉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창세기 50장 2절 말씀. 당신들은 누구야? 형들이라고 안 하고 여기 당신들이라고 그러잖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당신들은 이게 알죠, 본인도.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거 알아.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고 정말 어려운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꿔놓으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 참, 이 해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해석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해석을 다 지켜놓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때가 많죠. 오늘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욥도 그래요. 여러분, 고난 받은 사람 중에 욥만큼 고난 받은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한다고요? 하나님, 나 본래 맨몸으로 하시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걷어가셔도 할렐루야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몸으로 왔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뭐 가지고 있었던 게 없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상처를 만들지만 감사는 은혜를 만듭니다. 원망은 독이 되지만 감사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열쇠예요. 마음을 지키는 방패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기쁨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아멘이죠.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을 기도로 해석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을 뭐로 해석하는 거예요?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해석하면 절망이 소망이 되고, 모든 사건을 기도로 해석하면 응답이 되고, 범사에 감사로 해석하면 고난이 해결되는, 은혜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마귀의 뜻, 뭐요? 슬퍼하라, 기도하지 마라, 불평하라. 오늘 여러분

0: 속에는 어떤 언어가 입술에 머금고 있습니까? 마귀의 언어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어만 사용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의 언어라고요? 하나님의 언어. 영적인 언어. 불평, 불만은 누구의 언어요? 그 누가 불평, 불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을 딱 닫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마귀가 지금 원하는 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게. 마귀가 속에서 말하는 대로 막 하면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거는 너는 감사를 말해라, 기쁨을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마귀는 속에서 야 지금이 불평할 때야, 지금 불평 안 하면 언제 하려고 그래, 지금이 절호의 찬스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입을 닫으셔야 돼. 옆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게, 손을 갖다 대고 입을 막아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뭐로 해석할 거냐, 나는 무엇으로 해석해왔냐.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물을 먹어요. 똑같은 물을 먹어. 소도, 젖소도 물을 먹고 뱀도 물을 먹어. 근데 젖소는 물을 먹으면 우유가 돼. 우유를 먹죠 우리는. 근데 뱀은 물을 먹으면 독이 돼. 똑같은 게 들어가는데 오늘 환경은 똑같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도 하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히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환경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고 오늘 언어가, 말이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기쁨으로 해석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보시고 그리고 감사로 해석하셔서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해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고 원하심이고 뜻인 것을 내가 알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원하는 슬픔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입에서 마귀의 언어는 끊어버리고 주님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가정도, 주변도, 교회도, 이민족도 살려내는 그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736-1457번 논산 한빛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짐을 지고 걷는 것이 힘들었다. 그런데 짐이 벗겨진 곳이 어디였는지 아는가? 십자가 피었다.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11일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추다슬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처음에는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짐이 저절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짐을 벗기보다 그냥 짐이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짐들이 있죠. 죄책감의 짐, 후회의 짐, 걱정, 두려움 같은 거요.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할수록 더 나를 옥죄어오는 것들. 존 버녀는 말합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더 강한 의지, 더 강한 다짐이 아니라고요.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 앞에 내 존재가 서면, 전심으로 서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짐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득 쌓여서 무거워진 짐이 있다면 우리 눈을 들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채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힘을 내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행저질러 듣고 계시는지, 또 누구와 함께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오늘 저녁도 기다릴게요. 행저질러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남겨주시면 너무나 반가울 것 같습니다. 또 이제껏 듣기만 했지 한 번도 문자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하시는 우리 새싹분들 오늘도 대환영이에요. 자, 행저질러에 사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 보내기를 클릭하시고 받는 사람 번호란에 샵 누르시고 숫자 9330입니다. 이게 행저질라의 번호가 되겠어요. 그리고 내용을 적는 란에 여러분들의 사연들 보내시면 바로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 매일 저녁 여러분들께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9월 11일 금요일자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가 어떨든지 믿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오늘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길 바라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행저질라부터 쉼 있는 시간 보내시길, 그런 주말까지 보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732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끝까지 계속 함께해 주세요. 1732번님. 5329번님, 피디님, 날씨가 많이 변했어요. 안 올 것 같았던 가을이 왔네요.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가을 하면 참 풍요로운 계절이죠. 열매도 많이 맺고 또 삶의 질도 사실 올라가기도 합니다. 습함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날씨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도 챙기는 계절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도 육도 풍성한 그런 계절이길 축복합니다. 7057번님, 매일 먼저 기도로 시작해 늘 이겨낼 수 있어 이 시간 귀한 방송 행복하게 보내니 감사하네요. 벌써 오늘 40일의 기도 시간이 아쉽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매일 잊지 않고 무릎 꿇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 싶습니다. 신청곡까지 보내주셨어요. 40일 기도회 한다고 7057번이 보내셨던 게 기억이 나요. 벌써 40일이 끝났군요. 애쓰셨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 또 진득하게 잘 보내셨죠? 얼마나 또 영적으로 살찌운 그런 계절이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7057번님 또 이렇게 후기까지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신청곡도 제가 준비할게요. 8818번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려요 하셨어요. 찬양과 말씀이 함께한다면 그것만큼 더 행복한 퇴근길이 없겠죠.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352번님, 친정엄마가 혼자 되신 후에 첫 명절을 앞두고 많이 외로워하시고 명절 준비도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미리 엄마 댁에 가서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해드리고 장을 같이 와서 엄마와 나란히 앉아 열무김치도 담그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제 마음은 한가득 부자처럼 훈훈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엄마에게 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고 문득 내가 엄마를 이렇게나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깨닫게 돼서 감사한 하루였어요. 오늘 흘린 다정한 땀방울이 엄마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오래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읽기만 해도 장면이 상상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어머니도 표현은 안 하셨지만 내심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결핍을 또 채워드리는 딸. 엄마가 우리 3352번님 어렸을 때, 아기일 때, 또 키우시면서 3352번님의 결핍을 기꺼이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3352번님께서 앞으로의 또 엄마의 여정을 또 그렇게 채워주시리라 생각이 되네요.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 그 마음들 엄마에게도 솔직하게 또 고백해보시면 분명 엄마가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엄마를 이렇게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문득 들었다. 이런 얘기 또 엄마에게 솔직하게 또 하시면 분명 또 우리 모녀지간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또 보내주신 사연들 또 저에게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3352번님.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또 남겨주고 계시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녁 기도문도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습니다. 9월 11일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또 사연 참여하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샵 9330번으로 동일하게 여러분의 사연들, 문자 메시지, 또 출석 체크 보내실 수 있겠어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세상 다시 보기 시간으로 함께하죠.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코너입니다. 오늘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신청곡이 있었죠. 7057번님의 신청곡,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전해드리고 세상 다시 보기 코너로 함께하실게요.

0: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시 보는 세상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이었습니다.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새로운 생명을 구한다라는 뜻을 담아서 제정된 날인데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장기나 인체 조직을 나누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은 숭고한 결단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웃들의 기다림은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기기증의 날 주간을 맞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분 연결해서 생명 나눔의 현주소와 또 그 안에 담긴 기독교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이사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지난 9월 9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었죠. 장기기증의 네. 날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이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이 갖는 의미와 함께 또 현재 국내 장기기증의 현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9월 9일은 한 명의 뇌사 장기기증자가 심장, 폐, 간장, 신장 등 9가지 장기를 기증해서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날입니다. 숫자 9하고요. 생명을 구한다는 말을 연결해서요. 생명을 살린 기증인의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고 기증의 가치를 좀 알리고 싶어서 제정이 됐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자가 5만 4,789명입니다. 그런데 한 해 뇌사 장기기증자는 400명이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8명 정도의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한 사람이 결단을 해주시면 누군가의 내일을 선물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9월 9일이 갖는 의미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더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이 생명 나눔이 네. 이렇게 위축된 원인은 무엇이고 또 대중들이 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1: 네, 현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가장 큰 원인은요, 장기 기증을 좀 충분히 접할 기회도 적고요. 그 다음에 가족분들하고 이런 그 삶의 말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뇌사를 식물인간하고 같은 상태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장기 기증을 만약에 희망해 놓으면은 제때의 치료를 못 받는 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기증 수술하는 것 때문에 장례 절차가 좀 지장이 있는 건 아니냐, 또 고인의 모습이 또 심하게 훼손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크세요. 근데 사실 이제 뇌사라는 것은요, 뇌가 완전히 소실이 돼서요,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물인간하고는 좀 구별이 되고요. 어떠한 치료를 해도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 안에 심장이 멎어서 사망을 한 상태인데요. 이때 환자가 뇌사로 추정된다고 해서 기증을 목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뇌사 판정이나 장기기증 절차도요.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뇌사 판정 절차가 보수적이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기증수술 많이 걱정하세요. 기증수술 들어가면은 가족들이 불편하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 이렇게 혹시 기증인이 오시는 건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수술

0: 수술을 할 때도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봉합하고 또 완전히 복원을 해줘서요. 가족분들이 장례를 치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1: 네.
0: 또 하나 오해하시는 건 이제 희망 등록 행위 자체가 장기 기증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제 장래에 내가 생명을 나누겠다.

0: 아니면은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는 건데 휴대폰을 통해서 검색 사이트에 사랑의 장기계좌 이렇게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한 1, 2분 정도 기본적인 인적사항 작성하신 다음에 희망하시는 기증 형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인증을 거쳐서 이제 등록이 되시는 거고요.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개별 주소지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증을 다 보내드려요. 그런데 소지하고 다니셨다가 기증 상황이 되시면 본인은 돌아가신 다음이니까 연락하실 수가 없잖아요. 네. 가족분들이 등록증을 보시고 저희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그때 이제 기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1: 네. 조금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렇다면요. 이 장기 기증,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0: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또 사랑으로 돌보도록 부름받았다고 저는 믿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처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장기계증은 사실 이거를 말씀을 생각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실제적으로 기증해서 이웃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생명 나눔이야말로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조건 없이 나누는 섬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천국 소망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맞습니다.
1: 실제로 이사님 그렇다면 이 생명 나눔을 통해서 삶이 바뀐 수혜자나 또 떠나보낸 가족의 뜻을 이어서 기증을 결단한 유가족들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큰 울림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너무 많으셔서 어느 한 사례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 양주에 있는 송내교회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최장한 말기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서약을 하셨는데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본부로 담임 목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기증을 도와드렸어요. 저희는 이제 기증하시면은 당일에 이제 장례 조문을 꼭 가게 되는데 제가 그날도 이제 양재 장례 조문을 갔는데요. 따님이 처음에 어머니 그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처음에 말기암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는데 하나님 많이 원망했대요. 근데 정작 아프신 집사님께서 내 아픔이 주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 고통에 비할 수 있겠냐라고 자녀를 위로하면서요. 이 일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꼭 각막을 기증할 수 있도록 연락을 꼭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믿음이 참 귀해가지고 받으신 분이 정말 예수 안 믿는 분이시면은 그 믿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연결해드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1: 네. 이외에도 참 많지만 오늘 한 가지 예를 또 들어주셨는데요. 참 묵직한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이처럼 이 장기 기증이 단순한 의료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의 이 생명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교회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기기증의 날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퇴근길에 이 방송 듣고 있는 성도님들 또 교회를 향해서 기도 제목과도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먼저는 장기이식 기다리시는 환자가 54,700명 정도 되는데요. 환자 본인 그리고 가족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이를 이제 떠나보내는 큰 슬픔 속에서도 그 생명 나눔을 결정한 기증인의 유가족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좀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분들의 결단을 좀 오래 기억하고 합당하게 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까지도 한국교회가 사실 장기기증 운동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등록자가 1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 본부를 통해서 하신 분이 한 120만 명인데 저희 본부를 통해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주일에 생명 나눔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큰 희망을 주셨지만요. 앞으로도 좀 한국교회가 생명 나눔 운동에 더 앞장서 주셔서요. 세상에 좀 생명 나눔을 통해서 큰 희망을 좀 선물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서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장기기증의 날이 지나간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변의 아픈 이웃들 돌아보고 또

0: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묵상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잘한 일에는 감사하게 하시고 잘못한 일은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시며 어려운 일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다짐했던 자리에서 또 넘어졌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깊음을 믿게 하옵소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주저앉지 말고 다시 또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다른 이의 부족함은 품어주고 연약함은 덮어주기 원합니다. 쉽게 판단하기보다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상처받았다고 등 돌리기보다 한 번 더 손 내밀게 하옵소서. 한 주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말의 쉼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회복을 주시고 다가오는 주에 다시 말씀 앞에 앉아 흩어진 마음을 주님께 모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한 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녁 기도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죠. 방금 들으신 기도문이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는 9월 11일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하신 모든 분들 이 한 주의 일상을 주님 안에서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더 행복해지겠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오늘의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2607번님 매일이 감사한 날이라고요. 조금은 느리지만 주님이 계셔서 기다릴 수 있는 저녁입니다 하시면서 기도문도 챙겨가셨습니다. 속도가 뭐가 중요할까요? 잘 도착하면 그만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한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참 조급한 사람인데요. 속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하루가 2607번님처럼 매일이 감사한 날입니다. 감사해요, 감사. 축복합니다, 2607번님. 714번님 저도 기도문이 필요해요. 이 기도문 지인들께 널리 널리 전파하고 있답니다. 기도문 배달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참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지고 여기저기 공유해 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은 다른 분들께 또 이 기도문을 공유해 주셔도 좋겠네요. 257번님 기도문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모두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셨고요. 6802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오늘 부여에서 공주 업무차 출장 왔어요. 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인데 대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극동방송이 있는 대전이 많이 그리워집니다. 얼른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눈물이 찔끔. 늘 듣고 싶고 늘 듣고 있고 채널 고정 대전 극동방송 너무나 사랑합니다. 대전까지 가는 동안 행저줄라 덕분에 심심치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이 온종일 지켜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참 6802번님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 사연이죠.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까지 또 돌아가시는 길에 행저질라가 함께할게요. 9596번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모두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모든 걱정은 내려놓고 좋은 음악과 따뜻한 목소리 속에 마음만큼은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오늘도 살아낸 당신 참 잘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또 얼굴은 모르지만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주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들이 저는 이 문자로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다들 따뜻한 분들이신지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행저질라 모든 가족분들 제가 매일매일 응원하고 있는 것 아시죠?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저녁 기도문 많이들 챙겨가시네요. 오늘의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습니다. 7시 전까지 신청하셔야 누락 없이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한 주가 금방 지나가네요. 이 한 주 주님 안에서 살아내려 애쓰신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 다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3MHz

89.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워야 할 복음 공동체의 모습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서 오는 분 계십니까? 그분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때로는 가슴에 뿌듯한 감정, 그리운 감정이 생기는 사람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내 아내가 그렇습니다, 남편이 그렇습니다 하는 훌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가족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상관없지만 내 마음에게 짠하게 감동이 되어져 오는 그런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주고 기쁨이 생기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만난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처음으로 첫 열매로, 유럽의 첫 열매로 얻게 되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사랑하며 기도했던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고 세워나가야 될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세워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웃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바울의 복음 전도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주색 옷감 장사를 파는 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갇혀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때문에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수장이와 루디아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계속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했고 바울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에 함께 동참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항상 빌립보 교인들이 어디로 가나 그 마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너 왜 그랬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빌립보 교인들은 특별했습니다. 왜 특별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동력하고 후원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했다는, 비록 자기들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울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고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 바울의 신학사상이 나오는데, 바울의 신학사상은 뭐냐면 복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여기에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울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문화에서는 이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수치요 부끄러움이고, 그 수치스러운 사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강하고 힘이고 성공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고난받거나 어려움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승리하고 성취하는 것은 영웅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 예수님 복음 자체가 부끄러운 거고, 예수 복음을 전하가 고통받는 것은 더더욱 수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파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은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어려움으로, 나 우리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후원했습니다. 끝까지 후원하고 사역,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데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적 교제가 있었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 내가 참고 고통하고 수고와 애쓰고,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복음 전파와 너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거리가 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뭉쳐야 하고 진정으로 목숨 걸고 힘써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건하는 도,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 믿음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내 안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도 어려움 당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도 어려움 당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 전도의 날을 맞이하여서 무심천에 있는 체육공원에 함께 모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왔는데, 각 교회들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제일 많이 참석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올해는 이게 시작인데 내년부터 전 세계 또는 우리의 한국 각 시도에서 각 도시들마다 9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구원의 날에, 그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히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마땅히 세워야 가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 모습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더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가운데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사랑하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사랑하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 더 지혜와 지식이 자라고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속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보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알아감으로써 성장하기를 하는 소원들이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10절을 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이슬람이나 다른 신간에서는 신을 알아가는 것이 별로 불필요합니다. 경배의 대상이지 알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알고 알면 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씀을 배움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배워야 해요.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보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기분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 또는 신념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뭡니까? 진실한 믿음은 신념적 차원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식. 지식이 뭐예요? 영어로는 knowledge잖아요. knowledge, 지식의 정의가 뭐예요? definition, 정의가 뭐냐면 영어로는 justified true belief랍니다. 검증된 진실한 믿음. 믿는 바에 대한 정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내가 이게 성경책이라면 성경책이라고 믿는 바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고 보니까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성경이네 이런 정확한 믿음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믿으시는 지식이 필요 없다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고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지식적

지식적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 믿음이 뭐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읽고 성경도 읽고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그 옆에 있는 신학교는 교수님들이 절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신학교 교수들이었어요. 학생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 저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아무리 신학을 배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일 뿐만 아니라 뭐 지식이 머릿속에 맴드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인격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속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그분이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고 그분과 그 지식을 통하여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신뢰함이 있어야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으로 신뢰, 매일매일 그분과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헌신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던져놓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내 삶을 던져넣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면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신뢰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던져넣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헌신하는 헌신이 있을 때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베드로나 야고보 안드레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버려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그 제자들과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딱 보고 딱 찍어갖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다 설명하지 않지만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 있어요. 이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했어요? 예수님과 친척의 아마 혼인잔치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여했어요. 거기서 뭘 봤어요? 이 제자들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따르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은 거예요.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지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지나가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았고 관계를 맺고 신뢰가 있었고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런 인식론적인 설명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지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결단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초가 뭐냐? 성경을 알고 배워야 해요.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믿음이 성장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0절 상반절을 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분별하고 깨달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분별력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1차적으로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은요? 분별력은 무엇이 가장 좋은가? 어떤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런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분별력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모든 과정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별력 있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분별력 있는 가정, 분별력 있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분별력 있는 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모습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향해야 할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모든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든 노력을 통해 사역의 목표가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그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만 전할 수 있다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 역할이 그냥 설교만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그것만 준비해서. 그런데 목회 담임 목사가 되면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비전도 세워야 되고 사업 계획도 세워야 되고 선교와 전도 그런 것들로 만들어야 되고 당회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잖아요. 결정할 것이 너무 많아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명이 찾아와서 자기 도와달라고, 이 프로젝트가 좋으니 이걸 좀 도와달라고, 이 선교사님, 저 목사님.

0: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엄청 많으면 다 도와주죠. 근데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할 수 없이 잘라야 되고 어떤 것은 좀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으면 그건 또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라야 될 걸 잘라야 되고 결정해야 될 걸 결정되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다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진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데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자르고 제안하고 어떤 것을 밀고 나가야 되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제 마음이 굳어지어 영혼이 딱딱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이 포지션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교만하게 되고 영혼의 건강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씨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첫 번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너무나 귀중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순수하게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영혼이 교만하게 되면 그 다음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그렇게 감사한데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 기이한 은혜를 놓쳐버리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약의 첫사랑으로 매일매일 성령 안에 새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짠하실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듯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저렇게 저 성도, 저 자녀가, 저 딸이, 저 아들이 저렇게 씨름하고 노력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축복을 더하노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신앗갈 지금까지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서문교회 043-264-502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갈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닥치고 건강의 문제가 닥치고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닥치면 우리 영혼은 요동합니다. 강한 척 센 척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초라한 모습,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이어주는 사랑의 언어라고도 합니다. 감사는 감사할수록 감사거리가 더욱 많아져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된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과 입술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는 찬양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감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아주 멋진 하모니죠. 호산나 아카펠라의 곡으로 Give Thanks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곡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왕 대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왕의 자녀인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으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와 아름다운 곡이었죠. 미리엄 웹스터의 곡으로 Pull Off On Your Knees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마라나타 프라미스 밴드의 곡으로 빛 대신 주 Here I'm to Worship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송가 두 곡이 이어집니다. 다마리스의 곡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Blessed Assurance 그리고 캐시 트리콜리의 곡으로 주 음성 외에는 I need thee every hour를 보내드립니다.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지금 들으신 곡은 캐시 트리콜리의 곡으로 줌성웨이는 I need thee every hour 그리고 다마리스의 곡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Blessed Assurance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이어주는 사랑의 언어라고도 하는데요. 더욱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 호산나 음반 You Are My God 중에서 평강의 왕이오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곡이죠. I Extol You 이베인 노자 제프 햄린의 리드 보컬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 돌파하려기보다는 뒷걸음질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거인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것으로 안위를 삼게 된다면 그 순간이 지나 골리앗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수 있습니다. 우울함의 거인, 알코올의 거인, 불안의 거인을 믿음의 물매를 돌려 물리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인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때 그들도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거룩한 이름 붙들고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서 있는 곳마다 김동욱의 찬양 구주에서 의지함이 찬송이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나눈 첫 찬양은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영어 찬양 들으셨고요. 그리고 조수아의 그 이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인생의 거인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이 방송 꼭 붙드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지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보내주신 문자들이 있는데요. 0069번님께서는 사무엘상 필사하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대요. 그리고 5067번님께서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 나의 내면은 그 갈등 속에서 일으키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와, 한편의 시 같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내면이지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인을 향해 물매를 던지길 소망하며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손재석의 음성으로 듣고 왔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강명식의 진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곳곳에서 믿음의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물리칠 믿음의 용사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나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문자들 기다리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서현실이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약한 나로 강하게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주보요 러십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 들으셨고요. 인생의 난관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자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신 줄 믿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도 복된 주말 되시고요. 또 건강한 주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아멘.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몸보다 수십 배는 거대한 바위를 쪼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돌을 깨뜨리기 위해 폭약이나 중장비 기계를 가져오는 것 대신 정이나 망치만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바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두고 거기에 정을 대고 망치질을 하기 시작하니까 단단하던 바위가 반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결국 두 개로 쪼개지더라고요.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작은 틈부터 두드리기 시작하니 쉽게 부셔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은 단단하니까, 마음은 굳건하니까 하고 방심하던 마음에 사소한 서운함이나 불평이 생기면 아주 작은 타협이라는 구멍 하나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작은 틈을 타서 거대한 마음이 쪼개지고 부셔져 버리곤 합니다. 내 마음에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생긴 틈은 없는지, 그리고 빈틈이 있다면 타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꽉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유요한님과 정가영님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톤 위드의 갈보리산 위의 연주 찬양, 이 두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보다 수십 배 거대한 바위도 작은 틈이 있으면 금세 부서집니다. 쪼개지고 깨져서 산산이 흩어지게 되죠. 그만큼 어떤 곳이든 틈이 생긴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그런 틈이 존재해요. 불평, 불만, 교만과 같은 마음과 더불어서 서운함, 우울함까지. 그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의 작은 틈을 만들게 됩니다. 그 틈을 통해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하고 단단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산산이 부서지게 되죠. 우리는 흔히 거대한 시련 때문에 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를 일상에서 무너뜨리는 건 무심코 방치해둔 이런 작은 감정의 틈일지도 모릅니다. 고된 한 주를 보내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구석에 조용히 금이 가고 있진 않은지 이 밤에 잠시 또 가만히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있다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은혜로 메워달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인자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틈을 메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된 한 주를 보내시고 쉼을 누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두 곡 전해드릴게요. 박수진님과 김은주님의 상한 마음, 이어서 휴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찰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잠언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잠언 기자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죽음 앞에서의 태도로 설명합니다. 악인은 환난 앞에서 무너지지만 의인은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지혜가 명찰한 자

나의 마음 곧 깊은 곳에 조용히 머문다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소란스럽게 드러나기보다 삶의 방향과 선택을 통해 은은히 배어 나옵니다. 반면 미련함은 감추어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와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지혜를 쌓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향유옥합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와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두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이 기프티드의 찬양을 보내드린 이유가 6913번님께서 정말 귀한 사연 남겨주시고 신청곡까지 적어주셔서 보내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극동방송을 늘 학원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청취하면서 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세상에 중학생 청취자는 이 시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같은데요. 아마 지금 모든 공부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고 있겠죠. 한 주도 열심히 본분을 다해서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돌아가는 길 많이 어둡지만 안전하게 돌아가고요. 우리 6913번님께서 전해주신 귀한 고백,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이 한 주 마무리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하늘 편지 보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속에 지친 너에게 나의 사랑아, 너는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손에 붙들린 특별한 존재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걸음을 나에게 맡기렴. 눈앞에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높아 보이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의 끝은 내 손 안에 있단다. 악한 자들의 소란도, 똑똑하고 강해 보이는 사람의 교만도 내 뜻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고 만단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지만 내가 세우는 길은 언제나 은혜의 길이란다.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붙들며 움직이는 이는 오직 나, 여호와 한 분뿐임을 기억하거라. 나의 사랑아, 지혜도 능력도 나에게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말거라.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나의 얼굴을 구하렴. 나의 사랑아,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란다. 오늘도 내가 함께하며 너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단다. 세상을 다스리며 앞길을 인도하는 하늘 아버지가

지선전도사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과 김도현님의 주님여 이 손을, 이 두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심삼종님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연주 찬양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김양원 목사님 스토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김양원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고 작은 섬에서 태어나 극한 가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극복하고 장애인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요. 그 후 26살의 젊은 나이에 장애인 교회와 선교회를 설립했고요. 한평생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명을 몸으로 실천하며 지극히 낮은 자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일꾼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소아마비로 신체가 자유롭지 않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섬김을 받고 있다고요. 주변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모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8편 함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팔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UM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주의 끝에서 그 말씀을 기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타냐 블런트가 부른 His Eyes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한 줄을 마치고 나면 내가 참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 나는 참 보잘것없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뭐 큰 의미가 있나 뭐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이게 맞나? 난 참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절에 참새는 시장에서 제일 값싸게 팔리던 흔한 새였다라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비안이 함께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길승의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The Bonfire in Backgarden의 F-Low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Whitney Houston의 I Believe in You and Me, Smokey Norfolk의 Run to You, Jonathan Butler의 Love Never Fail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풀린 날도 있고 속상했던 날도 있고 그 모든 하루하루를 지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나.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참새 한마디도 다 세시는 분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를 어찌 그냥 지나치셨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통과한 이번 주를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번 한 주를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애쓴 나를 다독이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이 밤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장근희의 당신은 자유,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품질 좋은 와인을 많이 만들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어느 포도 농장은 포도를 심을 때 일부러 척박한 땅에 심는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좋은 땅에 심은 포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요. 아무래도 땅이 비옥하니까 굳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표면에 스며드는 물만 흡수하게 되죠. 하지만 척박한 땅에 심겨진 포도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도 느리고 포도 열매도 적게 열려서 포도 송이도 좀 작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땅속 깊은 곳에 저장된 양질의 좋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달고 맛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역경과 시련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척박한 땅에도 결국 깊은 뿌리를 내려서 더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마커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첫 찬양은 광야의 감사라는 곡, 동방현주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프랑스의 어느 유명한 포도 농장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포도나무를 비옥한 땅에 심으면 포도 알은 커져도 맛은 좀 떨어지고 척박하고 안 좋은 땅에 심으면 크게는 좀 작더라도 맛은

는 훨씬 달고 좋다고 합니다. 모든 환경이 다 풍족해야만 좋은 줄로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만사가 다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는 순간들이 있는 듯 합니다. 물론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인간적인 순간들도 있지만요. 주님께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또 더해야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이 밤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한웅재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할 때 내 안에 어딘가 불이 켜져 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지선의 음성으로 감사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시는지 신청 찬양 떠오르시면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4628번님 하루의 시작 말씀과 찬양 전하심에 반갑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네요. 자정이 넘었으니 새로운 날의 시작인데

아무래도 그 전날 저녁과 밤을 거쳐 이 시간을 맞이해야 되다 보니 시작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우리 4628번님 사연을 통해 아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아,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께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밤이 되면 좋겠네요. 4016번님도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안부 전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7361번님 성남에서 택시 운전하시며 이 방송 청취하신대요. 지금도 열심히 운전 중이실 텐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죄인이라는 찬양 신청하셨는데요.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Amazing Grace Medley, 스티브 다모디의 영어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레위 지파의 찬양, 오직 주로 인해라는 곡 보내드렸습니다. 1724번님께서 둘째 조카가 지난 1월 아들을 낳았는데 벌써 200일이 지났네요. 덕분에 제가 이모 할머니가 됐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아기의 이름이 시우인데요. 축복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시우가 건강한

이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같이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예라 모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정말 빠르게 가을이 왔습니다. 아직 가을인가 쉽게 가을이 온 게 아니라 나 가을 이러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선선하다 못해서 이제 좀 차갑기까지 하죠. 그리고 한낮에 바람은 또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렇지만 아직 햇살은 따갑고 아직도 강렬한 햇살이 종종 정오쯤에는 비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죠? 특히나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시간을. 저희 학생들도 감기 때문에 난리예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네, 그렇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순서는 국내 CCN 찬양들로 여러분들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이 조금 컨셉이 다른데요. 토요일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은 국내 예배팀의 찬양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시면서 예라 모십은 예배 찬양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 찬양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보다는 CCM곡이 가까워서 선곡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아티스트들의 노래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찬양들을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일주일을 또 정리하고 또 친밀한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김인식 목사님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정기세 선교사님이시죠. 정기세 선교사님이 주님 계신 곳에 두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한 명의 목소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면서 호소력이 있고, 또 한 분의 목소리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거칠다기보다도 묵직하면서도 호소력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김인식 목사님의 곡들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좀 기도문처럼 되어져 있는 곡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의 가사가 본인의 또 목소리와 노래의 가창의 목소리와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기세 선교사님은 정말 묵직하게 선포하고 또 선언하고 그렇게 사람의 목소리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신비하다고 하는 게 더 맞으려나? 네. 하여튼 신비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소리, 저도 이제 사람 목소리 지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겪었던 인생의 시간 속에서의 갖고 있는 감정의 그 스펙트럼도 다 다르고, 그래서 같은 주제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배경에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

달라져요. 네. 특히나 노래는 더 그렇죠. 특별히 찬양이다 보니까 같은 노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을 똑같은 감정으로 불러달라고 누가 이제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감정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통과한 그 소리는 그 표현은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똑같이 말하면 똑같이 들릴 수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허락하신 삶이 다양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다양함, 달리 말하면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쓰시는 것이 참 귀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양함,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해 있음을,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또 쓰여져야 됨을 또 한켠으로 생각하게 되네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영적 진리는 어느 한순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자리 잡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한순간에 깨달을 수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에 매우 익숙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주변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내팽개치고 혼자 산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임하신 것입니다. 덤덤하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강원구의 기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자동적으로 뭔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내가 진짜 가장 필요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게 막 이제 자동적으로 막. 근데 어느 때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세요. 자녀가, 아, 얘 안 되겠다, 지금. 내가 결정해서 내가 건져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행복한 아침의 얘기처럼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한번 찾았으면 됐지, 뭐 예수님 만났는데 뭘 또 찾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매일매일 찾아야 돼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더욱 그렇죠.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특정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음을, 아니 거의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기를 원하는 삶은

그것이 어떤 우리의 더 멋지고 좋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에 어찌 보면 정말 양식과 같은 거잖아요. 그냥 뭔가 엑스트라로 더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을 더 많이 한다든지 몸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건강식을 먹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과 같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점점 쇠약해지고 또 믿음도 흐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니까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깨닫는 영적 진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허락하신 이 삶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되고 건강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 성령님을 매일매일 구하고 찾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영은이 불러줍니다. 그런 날엔.

오영은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참 이 가사도 너무 좋은 고백이네요. 멋진 고백인데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날엔 빛이 처음 생기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쵸? 우리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생겨났고 또 하나님이 지으셨고 보내셨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강중현의 달빛과 스펠, 오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중현의 달빛과 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찾아가고 있는데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그리고 또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새벽, 주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사연 올리는 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시면, 오늘 내일 방송 들으시면서 신청곡이나 사연 보내시면 한 주 있다가,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 아닌 한 주 동안에 잘 사연을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사연과 신청곡 방송해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토요일은 국내 CCM 찬양들을 다루고 또 주일은 예배 찬양들을 들려드리다 보니까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날 읽어드리는데 신청곡이 주일날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네. 9월 5일 1시 2분? 네. 1분, 2분? 요쯤에 올려주셨어요. 654 하나님께서, 네, 인사해 주셨습니다. 6541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읽히는군요. 654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돼버리네요. 강중현 PD님 안녕하세요. 9월달에 병원 퇴원이 됩니다. 오, 그렇구나. 하나님의 크나큰 힘입니다. 아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너무 잘 되셨어요. 그런데 저는 강중현 PD는 아니고요.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출석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취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654 하나님 건강하시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꼭 출석하셔서 주님의 귀한 성도로 또 자라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취직하셔야겠다는 이 고백,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태연 축하드립니다. 네. 또 991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립니다. 그렇구나. 제가 만들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 전주의 방송의 목소리랑 좀 비교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작으셨나 보다. 류수영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신청합니다. 네, 이게 신청곡 해주셨는데 9918님 류수영님, 류수영님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찾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로 다른 곡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류수영, 네, 열심히 연습해야겠어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01호님, 네, 저희 애청자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계절이네요. 여름이라고 말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목사님 건강하고 평안한 새벽 되세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501호님, 저희의 애청자신데, 네, 맞아요. 여름이네요, 막 이랬는데 뭐 며칠 안 지나서 한 주 정도 지나니까 가을입니다. 뭐 이러고 있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032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0778님, 0778님도 저희 애청자십니다. 달빛 가스벨 듣는 거 기대되지만 맨날 늦게 자서 큰일이네요. 아침에 잘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달빛 가스벨이 또 좀 늦은 밤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늦게 주무시게 되죠. 네. 건강하게 아침에 또 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6일날 올려주셨는데요. 8411님 시편 21편 주사랑 김영우님의 시편 21편 주사랑 듣고 싶습니다. 꼭꼭꼭이요. 네. 그래서 꼭꼭꼭 준비해 놨습니다. 8510님 늘 감동과 은혜가 있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강중현 목사님 목소리로 염려하지 말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8510님 준비해놨고요. 우리의 왕왕왕 애청자이시죠. 6428님 분주한 일이 많아서 서울의 생활이 어제는 금요일 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푹 잔 후 새벽 3시 달빛 가스펠을 놓쳤다. 그러셨어요? 네. 6428님 괜찮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잖아요. 네, 늘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시는 모든 작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영감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풍성한 사연과 신청곡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신청해 주신 곡 중에서 우선은 이 곡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초롬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로 준비했고요. 김도연의 가을 두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김도연의 가을이었습니다. 아, 너무. 아, 이게 좋다라는 말밖에는. 워낙에 이 찬양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맞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초롬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였고요. 고백도 너무 귀하죠. 가만히 보니까 이두 곡이 다 우리의 인생과 관련이 있네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쵸? 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슬픔을 잊어버리게 되고,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가을이라는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의 고백 같은 내용이 그 시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오늘 순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깊은 대화. 마주본 대화는 아니지만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펼쳐놓으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이랑 또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아까 신청곡 두 곡이 남아있죠. 김영우, 스위스로우의 멤버시죠.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님의 사랑 준비해놓고 있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저의 찬양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라는 밭을 가꾸시는 가장 지혜롭고 신실하신 농부이시죠. 때로는 가지를 쳐내는 아픔도 있고 가뭄 같은 시련을 지날 때도 있지만 농부이신 주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입니다. 네, 9월에 이제 또 주말인데요. 나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또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주님의 포도원. 거친 세상 바람에 가지가 흔들려도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니 내 영혼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농부 되신 주님의 다정한 손길이 나를 다듬으시고 지켜주시니 오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열매로 가득한 포도원입니다. 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잘 아시는 대로 줄기에 꼭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9월 한 달도 정말 주님께 더 깊이 붙어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또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제14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부하여 그들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라. 필경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맴돌고 있으니 광야에 갇혔도다 하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을 것이므로 그가 저들을 뒤쫓을 것이나 이로써 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니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그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이 보고 받았을 때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행하였는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풀어놓아 주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그가 곧 자기의 병거를 갖추고 자기의 군대를 친히 거느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니 여기에는 모든 장수들이 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애굽 사람들 곧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과 그의 군대가 저들을 뒤쫓아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북은 바닷가에 진치고 있는 그들을 따라잡게 되었다. 바로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사람들이 떼지어 그들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이에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기를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내가 우리를 광야로 끌어냈으니

그러니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일찍이 애굽에서 너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게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니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지켜보라.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을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라.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뻗어서 그것을 가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곧게 닫을 것이니 그들이 저들을 뒤쫓을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가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어둠이 있고 이쪽에는 광채가 있었으므로 밤새도록 이 진영이 저 진영으로 다가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 자기 손을 내뻗으니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마침내 그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들어가니 물이 그들의 좌우에서 그들을 위한 방벽이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왔고 바로의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뒤쫓아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더니 새벽덕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군대를 굽어보시고 애굽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되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애굽 사람들과 싸우시는도다 하고 소리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다를 향해 너의 손을 내뻗어서 물들로 되돌아와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덮치게 하라 말씀하시니 모세가 바다를 향해 자기의 손을 내뻗었다. 그러자 새벽 동틀 무렵에 바다가 늘 흐르던 방향으로 돌아오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결을 보고 달아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한가운데로 휩쓸어 넣으셨다. 그 물결이 되돌아와 병거들과 마병들 곧 저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던 바로의 온 군대를 덮어버리니 그들 중 한 명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난 마른 땅을 밟고 갔고 물들이 그들의 좌우에서 그들을 위한 방벽이 되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널려있는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향해 펼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을 때 그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4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정치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또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 부위마다 회복이 빨리빨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에서 나서 자라 김씨 3대만 믿고 따르고

계속 세뇌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정작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하나원에서 나는 앞으로 한국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 북한에서 내 속에 들어있던 모든 불순물을 버리는 의미에서 내 이름을 임수려라고 전에 지어야지, 이런 의미에서 얼굴은 이쁘지 않지만 이름만이라도 하려 하기 싶어서 수려라고 했습니다.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저희 남편과 우선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오려고 결심 못했습니다. 본 남편 자체가 한국에 가자고 저하고 많이 설교했었거든요. 저쪽 나라에 참 잘 산단다. 근데 이 사람이 알게 된 계기는 중국에 밀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밀수를 하게 되면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주입을 많이 주더군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 저의 가정 살림 형편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고난의 행군이 한창 시작되는 때인데 왜 또 다른 사람보다 괜찮았냐. 제가 군복무하면서 이 허리를 많이 다쳤거든요. 영예군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고 배급소에 찾아가서 제가 영예군인 증을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배급은 입살 10kg에 강에 옥수수 국수 5kg 이렇게는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집 편이 모두 군부 가족이니까 괜찮게 살았거든요. 그래 그 덕을 받아서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친정집에서 고난의 행군이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알게 되고, 그 집 주변에서 모두 쑥을 너무 많이 먹어서 햇빛을 보면은 이 얼굴이 다 이렇게 뒤틀리더군요. 홍땅 얼굴이가 젊은 처녀 아이들의 얼굴도 너무 막연하게 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정말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무섭구나, 이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길게 못 가고 합의개혁이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좀 낫다고 생각했던 나의 살림도 순간에 폭락하더군요. 합의개혁하고 나서 집안이 너무나도 벼락맞은 같이 망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나는 고난의 행군보다 더 다른 사람이 겪은 고초보다 더 겪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전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면역이 생겼지만 저는 고난의 행군을 모르고 살다 나니까 합의개혁에서 아예 쿵코 다쳤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점점 성장하지, 공부를 남보다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아이를 어디다 여기처럼 사교육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었습니다. 무지몽매했던 시절이 하나하나 그 좀 벗어지기 시작하니까 나도 나이 먹고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학교를 갈 수 없는 겁니다. 남편이 이미 전에 밀수를 하면서 보위부 일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잡혀서 죽게 되니까 보위부에서는 이 사람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아이 앞길을 다 꺼서 꼭 눌러놓은 거예요. 아이가 뭐 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도 갈 수 없고 뭐 사회생활을 하자니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니까 돌격대만 다녀야 되는데 그 머리 좋은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내로서는 정말 한 가정의 주부이고 아내인데 남편한테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자식 하나한테도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엄마였던, 정말 무기력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안타깝던 나머지 아이는 어머니 하루는 떠나겠다는 겁니다. 내가 엄마 나이 많으면 이 땅에서 썼겠는데 내 나이가 너무 아깝습니다. 나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가다가 잡히는 한이서도 엄마를 탓하거나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으니까 내 앞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능력이 없던지라 말리지도 못하고 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떠나는 길에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잘 가라고 말 한마디도 외치지 못합니다. 가만히 떠나야 되는데 남이 들을세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잘 가라, 제발 무사히 도착하거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허공에다 아이를 던진 것 마냥 마음을 애타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인가 아이가 떠나고 2017년도 4월달인가 겨우 1년이 거의 됐을 때야 아이 친구가 나를 보면서 강우하고 전화하겠는가 하고 물어보더군요. 그래 하겠다고 하니까 어디 들고 가더군요. 그래 전화하니까 사람 욕심 같아서는 아이 목소리만 들으면은 마음 놓고 노래도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정작 목소리 듣고 나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람 만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정작 성공하기만 바라고 이랬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또 목소리 듣고 싶고 또 목소리 듣고 나니까 또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전화하면서 엄마 여기 오고 싶은 거 하고 너무나도 거기서 보던 상황하고 다르니까 우리 노력만 잘하면 잘 살 수 있어 엄마, 여기 오겠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전화를 잘못하면은 가겠다거나 뭐 데리러 온다든가 이런 말을 하면은 도청에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간다고 또 장담하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큰 소리도 못

알아야 될 정도로 그 집이 내 속을 속속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그 이민반장을 6년하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본의 아니게 정말 당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잘해진 것은 남편을 잃었고 가정을 그래서 파탄시키는 그 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친정집 주변에 가서 또 이민반장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미 전에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하라 하더군요. 그런데 나는 내 입속에 아이가 떠났으니까 당분간 찾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민반장 하면 그런 거 있습니다. 보안소에 찾아가서 세대명단 두세 가지고 아이를 다 꺼디기거든요. 없는 아이를 행불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할 목적으로 반장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안소에 찾아가서 그거 아이 명단을 다 삭제하고 내가 삭제했다서 그 사람이 뭐 아이가 영 뭐 행불이 된 게 뭐 나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티끌이라도 시간을 타면 얼마라도 끌고 싶고 달래는 덜 받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거 반장을 하면서 껐는데 한 넉 달인가 지나서 아이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보이지도 찾아오고 동사무소에서 반장을 해임시키더군요. 그래서 이민반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충실했던 이 인간이 이제는 마음을 다 달리먹고 내 친정집이라도 나는 다시 이 사람들을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친정집에다가 친정엄마한테 계속 여기다 여기 생활이 어떻고 역설질을 합니다. 아이한테 들은 거.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생활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떠나려고 했는데 아이가 정작 중국까지 마송에 왔습니다. 마송을 왔는데 저는 그 중국 전화기를 제가 쌌는데 그 중국 카드 심을 누구한테 빌려줬습니다.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 카드 심을 지금 잃어버렸다고 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또 다른 사람한테 중국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아이하고 통화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는 중국까지 왔다고 엄마 빨리 체비해서 어느 날에 브로커가 오면은 암호로 맞춰가지고 뭐 호박이면 호박이 이렇게 암호로 맞춰가지고 다시 떠나게 했는데 전화하다가 도중에 지금 그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전화기 심이 돈이 모자라다 하니까. 아이는 당황하고 지금 자기가 비자기일은 지금 모자라지 하니까 자기 다니던 곳이고 이미 전에 일하러 다니고 이랬던 곳이니까 압록강 넘어왔더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 하면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주님이 친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모두 내어드리고요.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삶을 가꾸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평안이 샘솟을 것입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요.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도 준비도 하시고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동훈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는 책이 있어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 현재를 비교하는 것. 이와 관련해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를 두고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고요.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현재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기뻐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믿으며 여호와 이레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새벽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오늘 하루도 이번 주말 가운데 이루실 가장 선한 그 길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리톤 김민성 씨의 목소리로 먼저 올려드렸고요. 동행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샤드렉, 미셱, 아벳니고가 있는데 다니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고 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은 친구로 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귀하게 여기지만 세 번째 친구만큼은 실제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첫 번째 친구는 가장 먼저 도망간대요. 두 번째 친구는 얼마간 함께 있다가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난답니다. 세 번째 친구, 그 친구만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은 재산입니다. 재물이죠. 돈은 인생의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킬 따름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튼튼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는 가족도 결국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 친구,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 이후에도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귀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참된 친구란 누군가? Who is a true friend? 요한 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명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카네기, 데일 카네기. 좋지 못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불운과 악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쁜 친구와 손을 잡으면은 썩기 전에 빨리 손을 떼어버리라고 그랬죠. 상대하는 안 될 인간을 사귀지 않으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인간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참 친구입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친구, 또 친구를 위해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빈부와 변함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 없이 주셨던 그 사랑과도 같이 그 사랑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하며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계속해서 내주의 사함 받고서 국립합창 다닙니다. 이어서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양사역자 남우현 씨의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고향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모든 불신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의 철야기도 이후 20년 동안 반목했던 야곱과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한 형제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복음 통일을 향한 기도의 산이 쌓이고 쌓일 때 분단의 장벽이 속히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눈물과 한숨과 그 모든 아픔과 신음소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줄 믿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 평안과 행복과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에 맞춰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그 와중에 최근 러시아에서 북한 여성 노동자 수십 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라라는 구인 광고까지 떴다고요?
1: 그러니까요. 광고까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0: 네.
1: 그만큼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0: 네.
1: 것들이 이미 다 소문으로 퍼졌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서 내가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표출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 8월 중순 외신 보도에 따라서 이제 널리 퍼졌는데요. 러시아의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에 모스크바에 대기 중인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라 하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광고에서는 이들을 작업조 형태로 제공한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는 상당히 흥미롭게 볼만한 사례죠. 지난 방송에서 북한 당국이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서 건설이나 제조업 뭐 이런들 다양한 분야로 노동자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게 내부 방침이다라고
0: 네.
1: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실제 러시아 현장에서 이와 일맥상통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0: 근데 광고 제목부터가 상당히 눈에 띄잖아요.
1: 네.
0: 김밥을 잘 마는 북한 여성. 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문구예요.
1: 이게 러시아도 아시겠지만 네. 한류가 되게 많이 퍼져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한국 사람들이 뭐 이제 가서 거기 러시아 사람도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 영상도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당연히 김밥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음식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먹겠다. 이걸 되게 인기를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밥을 제공하는 그 식당에 대한 수요가 러시아에 대해서는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드는 건데, 아무튼 즉석 식품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북한 여성이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0: 네.
1: 김밥을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밥 자체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광고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이 여성들이 식품 제조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일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또한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특정 기술을 가진 몇 명을 채용한다기보다는 40명으로 이미 구성된 그런 인력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내놓고 고용업체가 필요한 업종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다라는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제목을 만들어놓고
1: 그렇죠.
0: 식품, 뭐 의류,

0: 농사 다 이 업종을 다양하게 열어놓은 셈이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상황에 맞춰 노동력을 이제 보내란다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예, 과거 우리가 러시아 북한 노동자라고 하면은 남성이었습니다. 벌목공이 또 있었고,
0: 그쵸, 그쵸.
1: 건설업체, 안전모도 쓰지 않는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그 장면,
0: 네.
1: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갑자기 여성 노동자가 등장합니다. 공장, 의류, 농업. 이런 여러 업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람이 부족한 업종이 있다면 그 수요에 맞춰서 북한 노동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제는 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0: 언젠간 또 러시아에서 오신 북한 여성분도 뵐 수가 있겠어요?
1: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0: 네.
1: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 계속 드렸지만 이제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북한 노동자들을 주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지금 러시아나 북한이 관계가 좀 깊어지게 되면서 공안, 경찰 혹은 이제 정보기관들의 교류나 협력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0: 네.
1: 예전에는 그 러시아에서 이제 도망치고 이제 선교사분들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0: 네.
1: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얘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게 2024년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정보기관 간의 협력.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관이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놔뒀다면 지금은 이제 뭐 CCTV라든지 여러 이제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북한 노동자를 잡고 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0: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서는 국가별 맞춤형 파견이라는
1: 네.
0: 표현을 쓰시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40명이 어떤 북한 기관을 통해서 파견되는지까지는 보도만은 확인되진 않는데
0: 네.
1: 아무튼 전체적인 방향은 이제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차 당대회 이후로 그리고 전원 6월 전원회 이후로
0: 네.
1: 북한 당국의 이런 그 기조는 완전 확실한 거잖아요.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어디가에 필요하면 우리의 맞춤형으로 해서 파견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가져와라. 계약서가 이제 올바르고 뭔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우리가 승인하겠다. 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이용해서 이게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책 방향,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0: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구인 광고라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올려놓잖아요.
1: 네.
0: 근데 꼭 40명이 한 번에 가야 한다라고 한 게 참 눈에 띄어요.
1: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네. 부분을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좀 약간 무서웠거든요. 러시아에서 그 남성분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혼자서 일감을 받고 혼자서 건설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유로운 시간이 많았어요. 핸드폰을
0: 네.
1: 보거나. 근데 40명.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집단적인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뭔가에 통제할 네.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서 온 해외 파견 노동자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0: 맞아요. 본 적이 거의
1: 없었어요. 네. 저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시자였던 거예요. 북한 노동자의 서로서로 감시. 이제는 러시아에서도 북한의 감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 읽혀진 거여서
0: 네.
1: 이게 자유나 억압이 더욱더 상승한 거잖아요. 러시아에서도. 그래서 저는 약간 더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이러면서도 와중에 근무 조건에도 신경을 쓰는데
1: 네.
0: 40명이 한 번에 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네. 불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좁은 가능성 가운데에서도 근무 조건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 참

0: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그 보도에서 보면은 네. 이것도 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북한 여성들은 하루 11시간씩.
0: 11시간이요?
1: 네. 우리 8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달에 26일에서 28일까지 근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20일 정도 일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그렇죠? 그러면 일요일만 쉬겠다라고 하는 거거나 아. 아니면 일요일도 막 격주로 쉰다거나.
0: 네.
1: 그리고 8시간 아니고 11시간씩 우리 아. 다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강제 노동을 시키겠습니다. 강제 노동 여러분 해주세요. 여러분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네. 어떻게 보면 광고를 통해 선전하고 있잖아요. 드러내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이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가 이 북한 노동자들을 도구하고 있고 그냥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너무나도 심각했던 거예요. 그냥 상품인 것처럼 상품의 아. 장점인 것처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네. 이 인간성을 그냥 말살하고 있다. 스스로 이거를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근데 시급은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로 제한을 좀 하나요?
1: 시급은 이제 480루블로 제시가 되는데요.
0: 네.
1: 저번 라선 말씀드렸는데 이 했던 광고와 유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480루블이 네. 북한 노동자한테 그대로 돌아가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 현지에서 받는 비용하고 비슷한 건데 그 비슷한 비용을 이제 제공하면서도 네. 북한 당국에 오히려 돌아가는 비용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점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0: 근데 이게 11시간 뭐 주에 5, 6일이 참 말이 안 되는 숫자여서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에 52시간 제한하잖아요.
1: 네.
0: 근데 러시아에서 정규 근무 기준이 40시간, 40시간인데
1: 네.
0: 이거는 뭐 좋게 66시간이 훨씬 넘는
1: 이게 다 똑같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가공공장 거기도 똑같고요. 뭐 16시간 뭐 12시간 막 이래요. 근데 네. 이게 중국법에는 어긋나거든요. 당연히 러시아법에서 11시간 이런 건 어긋난 겁니다.
0: 네.
1: 하지만 이건 여기에 투입된 북한의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러시아의 당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당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점이 스스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0: 네.
1: 점을 우리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 꼬집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0: 참 시사하는 게 많은 게시글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 저희가 이 러시아 구인 광고 김밥을 잘 만드는 북한 여성
1: 네.
0: 40명을 한꺼번에 채용시키려는 이 구인 광고를 통해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기억하면 좋을까요?
1: 이게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철저하게 집단 단위의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는지 이게 광고에서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0: 네.
1: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북한 당국이나 혹은 이제 중개업체의 눈에는
0: 네.
1: 이게 40명의 그냥 노동력일지는 몰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보자고요.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이웃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존엄성, 가족의 소중함,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그 엄청난 그 사람의 그 논리 이런 네. 것들은 다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러시아의 뭐 북한 사회 얼마나 갔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쉴 수 있는 것인지 작업 조건은 얼마나 좀 국제적인 그런 그 원칙에 좀 부합되고 있는지 또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나 혹은 외화 규모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고통받고 있는지 그 고통받는 목소리를 내가 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 관심이 있는 거
0: 네.
1: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근데 계속해서 해외로 나아가는 길목을 또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구축하고 있는 북한

0: 땅에서 조건과 돈과 같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선을 또한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임하는 북한 땅이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어느 한 서양 선교사가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유명한 스님 한 분을 이제 전도하려고 친구를 삼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스님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고. 인카네이션, 어떻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올 수가 있느냐고. 이 스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느 날도 스님과 함께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서양 선교사님이. 그만 시골길을 걷다가 구두잖아요. 구두. 구두발로 이렇게 인도 개미는 개미 그런 큰가 봐요. 개미 굴이 이렇게 탑을 쌓고 있는 그걸 잘못해서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냥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0: 조심하지 않고 수많은 개미들을 사륙할 수 있느냐고. 이거 큰일 났구만. 죽은 개미들 중에는 당신의 조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때 선교사님이, 스님, 아우,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 하여튼 본인 아내에게 내가 수많은 개미 새끼들을 살상해 죽였어. 슬픔을 당한 개미 유족들에게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되겠어?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스님? 그래서 스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별 수 없어. 당신이 죽어 개미로 환상하는 수밖에 없어.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사죄하셔야 돼요. 이따다 싶어서 선교사님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개미로 태어나듯이 전능하신 신께서, 하나님 창조주께서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해 주신 분이요. 그 사인으로 부활하셨소.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받지 않소. 구원 받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성 다미앙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촌, 문둥이촌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건 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1년, 2년, 3년을 전하는데도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왜 이러냐. 이 다미안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문을 안 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문을 안 열어. 당신은 우리 사정 모를 거야. 당신은 우리 사정 몰라. 마음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 주여, 저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을 안 여니까, 마음을 안 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저들의 문화 속으로 저들처럼 나병에 걸리면 되겠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듯이 그거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제가 문둥병이 되어 저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에게 문둥병을 주옵소서. 그래서 얼마 기도했더니 진짜 나병이 생긴 거예요. 나도 문둥병 환자, 나도 당신들과 똑같소. 그랬더니 이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할 수 있으면 농담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웃기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묶이고 눌리고 우울한 그들을 밝게 해주려고. 네. 큰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다미안만 만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즐겁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얘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 그의 성경 공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죽기로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나병 환자촌까지 갈 건 없더라도 우리 이웃사람, 주변사람, 친구, 우리 친척들 그 수준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셨는데 우린 그거 못 가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전지역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부산 20도, 여수 19도, 신의주와 목포가 18도, 서울과 대구, 광주가 17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16도, 평양과 개성이 15도, 함흥 14도, 춘천이 13도, 청진 12도, 강계가 11도, 해산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강릉이 29도, 목포와 여수, 대구, 부산, 서울, 제주가 2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 춘천이 27도, 신의주와 강계, 대전이 26도, 해산 24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혹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형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 번 시험받는 과정. 누구한테? 사탄한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못된 사탄한테 세 번 시험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 쉽사리 세계 물정에 흘러가기가 쉽고 누가 속상한 얘기를 하면은 화를 발칵 내고 배고프면 가난하면 부모를 원망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께서 그 못된 마귀 사탄에게 시험받는 3대 시험을 받았으면 나 같은 쫄장부는 100번, 200번, 300번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3대 시험을 마귀한테 받았는데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지금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했으니까 배가 고플 대로 고팠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탄이 만약, 만일, if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유혹도 진짜 더럽게 유혹하는 사탄이야. 첫째, 인류도에 어긋나는 유혹이에요. 만약 이미 부정을 하고 들어가는 사탄이요.

네가 만약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그거는 내 인격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무시하고 만일 if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여 40일 금식했으면은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음식에 환장될 정도로 그거를 알면서 본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시험을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넘어뜨릴 수가 있느냐 어떤 마귀가 뭐라고 대답하냐 마귀 여러 마리요 수십 마리 마귀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성으로 장가도 안 들었어 나이 30이요 이성으로 유혹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야 예수님은 그 이성을 떠난 사람이다 암만 이쁜 여자를 갖다 둬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예수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가지고 성공할 수 있냐 저 사람이 지금 40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는데 모든 게 음식으로 보일 거다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쓰러뜨려보자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나라에 돌덩어리가 많아요 내가 처음 이스라엘 가봤을 때 야 꿀과 젖이 흐르는 나라니 얼마나 좋은 나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 보니까 바위, 돌 그것만 보이지 나무 한 그루도 안 보이는 때가 있어 야 어디 여기가 꿀과 젖이 흐르느냐 내가 살고 있는 목걸이 더 나은 것 같아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온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기 돌덩어리가 많으니까 저거 떡으로 만드는 거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없을 거다 문제가 없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그까지 돌덩어리 하나를 떡으로 만드는 건 조반 먹기 전이요 그러한 분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라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이 자식아, 그거 내가 못할 줄 알아? 돌덩어리, 떡덩어리, 되어 달라, 땅, 땅. 그러면 그냥 떡이 그냥 뭐, 계피떡, 밑 붙인 게 뭐.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지질 않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시련과 시험, 유혹과 외로움, 여러 가지 등등에 겪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울면서 나요. 떠날 때도 울면서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거 없이 빨가슴 위로 오는 거예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간을 물질적으로만 본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미국의 생화학자 돌프 벤더 박사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재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몸무게 70kg 되는 사람, 저요. 그 70kg의 사람을 물질로 환산한다면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이걸 다 환산해서 몸무게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사람이 낸 거예요. 2달러 98전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 원 정도 될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까불고 교만하면 야 너는 3불밖에 안 되는 놈인데 왜 까부느냐. 그럼 할 말이 없어. 그 돈 가지고 가마솥 치킨 볶은 거나 하나 사 먹을 정도 피자 한 판 사 먹을 정도 내 몸무게에 모든 거 해서 따져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따진다면 우리의 몸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을 물질로만 보지 말고 인간에게는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우리에게는 귀한 영혼이 있어.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고 가치로 잴 수도 없는 영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요새 뭐 AI 가지고 난리 때리는데 나는 AI 그렇게 신뢰

를 안 해요. 나는 그래. 왜? AI가 여기 다 적어놓은 거 그거 잘 알아맞히는데 AI가 내 정신, 내 영혼은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사람의 존엄성, 참 하나님을 섬길지도 알고 이웃을 사랑할지도 아는데 AI가 그거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영성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달러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10대는 배움이고 20대는 이성이고 연애를 언제 하는 거니? 10대에는 별로 연애에 관심이 없어요. 20대 쫙 들었으면 이성에 관심이 있죠. 30대 생활이요.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하나?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마련하나?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나? 40대는 자유요. 내가 돈 벌었으니까 여행도 가고. 50대 여가.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여가라. 애들 데리고. 60대 자기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지. 병원 가지 말아야지. 70대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저 자식들이 언제 찾아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80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90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나이도 샤워를 할 수 있다. 내가 이 나이도 운동할 수 있다. 내가 이 나이도 맛있는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다. 야, 평안히 살 수 있다. 또 젊어서 벌어놓은 돈으로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서 밥이라도 한 그릇씩 사줄 수가 있다. 오늘 집에 나갈 때 눈 감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찾아가 보세요. 맹인 안 보여. 한번 가보세요.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피눈물 나는 인내와 노력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봤을 때 정신적인 영웅이요. 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가 어려움에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뉴저지 주정부에 장애자 복지국장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의의 목적은 초과 제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피고인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법정에 나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다시 국장이 되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은 영웅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영웅, 기독교 초등학교에 왜 자폐아를 받나? 왜 슬로우 러닝 애들을 받나? 왜 정신장애 아들을 받나?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힘이 더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거 못하러 어려운데 해. 그러니까 한국이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없으면 부자로 살진 모르지만 1등 국민은 되기가 어렵다. 마더 테레사 노벨상도 타고 우리나라에도 두 번 왔다 갔고 저도 그 사람을 실제로 칼카다에 있는 거기 가서 두 번 만났고 미국에 한번 와서 조찬기도회에
강연하는 것도 한번 들었는데.

하루는 데레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데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지가 우글거리고 2만 명의 문둥병자가 있는 갈카다로 가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나는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주고 죽음은 무덤에 만들어서 파묻어라.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2년 동안 열심히 갈카다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마침내 1948년 8월 8일 찬송가 한 권, 수녀복 한 벌, 성경 한 권 들고 갈카다를 갑니다. 그때의 데레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나는 무슨 옷을 입을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후 30년이 지나고 죽기 몇해 전까지 100여 개의 고아원을 세우고 1979년에 평화 노벨상을 탔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늘진 곳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누가 돌봐야 되나?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서 허둥지둥하고 있었을 때, 우상을 배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합장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시장한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배고픔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사람 41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배고프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나 같으면 야 이 나쁜 놈 그냥 떡 나와라 뚱땅 하면 그 돌이 다 떡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예수님은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법칙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 내가 배고픔은 불의한 수단도 사용할 때가 있지요. 에서는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 잠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빵 하나를 도둑질해서 먹고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격언. 저희들이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메릴린 먼로,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은 어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메릴린 먼로. 1962년 36살 때 어느 날 밤 그가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린 자도 많았다. 수백 명의 팬레를 자기 한번 만나고 싶다 매일 받는다고 했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

상담을 한 멜런 만로, 금반 머리에 육체파.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가 이르기만 나는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은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유혹할 수 있는 멜런 만로, 삶을 포기하고 어느 날 저녁 수면제를 잔뜩 먹고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여자 나이 36살. 헤밍웨이, 어렸을 때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All Men and Sea, 그 저서를 내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세계적인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총이요 뭐 잘 있거라 그러나 Farewell to Guns, 그 소설을 쓴 것이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그는 몇 번이고 결혼하고 이혼을 되풀이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엽총을 가지고 쏴서 자살을 했어. 그가 이렇게 말 남기고 죽었어요. 나는 피라미드에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말 한마디 남겨놓고 자살을 했죠. 헤밍웨이, 위대한 작가였지만은 자신의 영혼이 빈 상태라 관리하지 못해서 그의 내면은 명성에 비해 보잘것 없었습니다. 멜런 만로나 어너스트 헤밍웨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다 신기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헛것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만약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부닥치지 않게 해줄 거다. 처음에는 물질을 시험하시다가 실패하니까 신앙을 시험하는 걸로 바꿔줬어. 성전의 중요성.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라.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내 사자들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라. 곧 너는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했어. 성전 앞에 마당에는 제사장들이 수백 명이 와글와글거리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성전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왜?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보면 높이가 한 90짝가량 되는데 27m 정도 됩니다. 거기서 만약 뛰어내리면은 그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질 겁니다. 인간의 욕심의 유혹이 뭐냐? 아, 내가 누군데? 내가 영웅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뛰어내릴게! 천사가 받쳐준다고 생각을 했을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처나지 않게 보호하신다. 예배당에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데 어떤 때 예배당 지붕 위에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수들, 사탄들 거기서 바글바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연결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텐데
거기서 마귀가

장난을 하는 거라. 제 기도는 하나님 골치 아프게 하니까 막아버려라. 예배당 지붕 위에는 마귀의 소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예배당은 성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향기로운 기도를 올릴 때에 온전치 못하면은 마귀의 장난, 마귀의 시험하는 장소로 지붕이 변한다고 그러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성공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매여가지고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말씀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크고 작은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귀를 기울이면서 그로 쪽으로 갈 적이 더러 있지 않은가. 세 번째로 높은 산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영광의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영광과 영예 받기를 좋아합니다. 참 너나 할 것 없이 아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쟤 뭐 저거밖에 몰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데 전하 전신을 발명한 사람이 세미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신술이 생겨나게 된 동기와 정로를 더듬어 볼 때에 우리는 지존하시는 분 무시하지 말고 그를 가장 높은 분으로 모셔 받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다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것밖에는 없다고 했을 때 그런즉 우리를 치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의 본을 누구나 배우도록 하자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믿는 사람 찬송도 하나님의 영광을 적어도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권세의 시험 정치적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윗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바벨론을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정치해 하나님에게 칭찬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1929년 미국은 말할 수 없는 대공황이 왔어.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굶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걸을 것이다. 그게 취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 되는 동안에 뉴 디얼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0: 발송하는 정치권에 그걸 내몰고 얼마 안 가서 미국이 다시 정상화가 됐다. 정상화가 됐다. 뉴 딜, 새로운 일을 시작했기에 그 후에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느냐. 역대하 7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오요.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해 준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과거의 미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예수님 권세의 시험, 영광의 시험, 시장의 시험, 신앙의 시험, 거뜬히 이겨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죠.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그 찬송인데 호레이쇼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 구절에 감동을 받고 작시를 해서 후에 작곡까지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노래 잘하는 성도가 뉴욕에 있는 씽씽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수감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찬양을 불러주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말다툼을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수라정이 돼가지고 날라오고 이게 날라오고 저게 날라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에 그 여자가 높은 소프라노 음성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장소가 조용해지면서 후렴에 구주께 도움을 구하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던 주께서 지켜주신다. 주님은 기꺼이 도우시며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교도소가 조용해지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하나님의 찬송에 매혹이 돼가지고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죠. 함께 은혜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요.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기도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 나는 늘 동일한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것일까?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항상 비슷한 문제 앞에서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습관과 연약함 때문일 수 있지만 이것은 마귀의 상습적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귀의 전략을 간계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쓰인 헬라어 메소데이아는 오늘날 영어 메소드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계획된 방법, 치밀한 전략이라는 뜻이지요. 즉 마귀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

0: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큰 죄를 들이밀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 사소한 비교,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열등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충격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를 좋아했는데요. 하와에게 대놓고 너 하나님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의심을 불어넣어 주었고 결국 그 의심은 인류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험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 자리가 여전히 중요한 영적 전장이라고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영적 전장의 신호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마귀를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을 너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라 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승리를 쟁취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고대 군인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장식이 아니라 갑옷을 고정하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장비였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고야 맙니다. 이어서 믿음의 방패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불 자체를 꺼버린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생각으로 날아오는데 너는 안 돼, 이제는 끝났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믿음은 이런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의 거짓을 정확히 잘라내는 진리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한순간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흔들려고 하지만 전신갑주는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새벽을 깨우시는 애청자 여러분, 혹시 동일한 시험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세우시려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며 말씀의 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어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를 지었을 때 숨거나 피하지 않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느헤미야.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바니의 아들 르훔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사베아가 자기 구역을 보수했습니다. 하사베아는 그일라 구역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친척인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바웨는 그일라 구역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일했습니다. 에셀은 미스바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는 무기창고로 올라가는 길 맞은편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했습니다. 그는 성벽이 꺾이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보수했습니다. 우리아는 학고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 곧 엘리아십의 집문에서부터 그 집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주위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앞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 옆을 보수했습니다. 마아세아는 아나냐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성벽의 다른 부분, 곧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을 지나 모퉁이까지 보수했습니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벽이 꺾이는 곳의 맞은편과 윗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를 보수했습니다. 그 망대는 왕의 경호대들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보수했습니다. 성전 종들인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 언덕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물문 맞은편까지 그리고 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튀어나온 큰 망대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말문에서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집 앞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문의 문지기

인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다른 쪽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말기야는 성전 종들과 상인들의 집, 곧 점호문 맞은편과 성벽 모퉁이 위의 방까지 보수했습니다. 성벽 모퉁이 위의 방에서 양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했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들이 재물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쓰레기요,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돌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락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여 절반쯤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워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해를 끼칠 궁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이 지쳐가고 있다. 온통 먼지와 흙더미뿐이다. 우린 이제 성벽 쌓는 일에 지쳤다. 더구나 우리의 원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10번이나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안별로 몇 사람을 뽑아 성벽 뒤 가장 낮은 곳에 빈터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뒤에 나는 둘레를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달로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내 종들 가운데 절반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 뒤에 섰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성벽 쌓는 사람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매우 방대하오. 게다가 우리는 성벽을 따라 넓게 퍼져서 서로 떨어진 채 일하고 있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그곳으로 모이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요.
그렇게 우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절반은 창을 들고 일했습니다. 우리는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누구나 다 자기의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시오. 나와 형제들과 종들과 나를 따라다니는 경호병들은 그 누구도 자기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더불어 그 형제 유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많아서 식구가 많다. 살아남으려면 먹을 곡식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세금을 바치려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하고 돈을 빌렸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른 유다 민족과 다를 바가 없으며 우리의 아이들도 그들의 자녀만큼 귀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한다. 우리의 딸들 중에는 벌써 팔린 아이도 있다. 더구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나 역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한 뒤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소.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포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갔지만 우리는 힘 닿는 대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를 팔고 있소. 우리가 우리 동포를 같은 동포에게 몸값을 받고 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오. 관리들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오. 우리의 이방인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이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소. 하지만 이자를 받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와 집을 당장 돌려주시오. 그리고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관리들에게 그들이 한 말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나는 내 옷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했으며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와 내 형제는 총독에게 지급되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총독으로 있던 사람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들은 각 사람에게서 은 40세겔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도 거두어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들까지도 백성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내 종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밭을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는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 말고도 유다 사람과 관리 15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날마다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와 닭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음식을 한 번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백성들의 짐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다 쌓았다는 말을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포함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여,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이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만날 수 없소. 산발랏과 게셈은 똑같은 전갈을 네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로 자기 종을 시켜 나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그 종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어. 가스무도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오.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오.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오.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오. 그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들라야는 므헤다벨의 아들입니다. 스마야는 자기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납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가 버립시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도망을 가야 하오? 왜 내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져야 하오? 나는 가지 않겠소. 나는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에게 돈을 주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마야에게 돈을 준 까닭은 나에게 겁을 주어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 예언자 노야다와 나에게 겁을 주려 한 다른 예언자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룰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을 동안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도비아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귀족들은 내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한 뒤 내가 하는 말을 도비아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0: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조금 덜 더워졌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도 있는데요. 발걸음을 조금만 서둘러 봐도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올여름 돌아보면 유독 길고 더웠잖아요. 이 매해 이 더위가 갱신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버텨낸 시간들. 우리가 무슨 큰 산을 같이 넘은 것처럼 뿌듯한 기분마저 드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이 그토록 뜨겁고 버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초가을 부는 선선한 작은 바람 한 줄기에도 야 정말 살 것 같다 시원하다 하고 더 깊이 감탄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고요. 네, 우리 삶도 비슷할 때가 참 많죠. 한 차례 심하게 아프고 난 뒤에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호되게 지쳐본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때가 참 많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심이라. 윌러브의 찬양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찬양 올려드릴까요?

로얄 런던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영어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윌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하셨습니다.

마사아가 이렇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러 오셨을 때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어둠의 조각조차 발들일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버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을 홀로 오르는 그런 순간, 막막할 때죠.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오르고 또 고비를 지나고 나서 마주하는 평온함은 그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겁니다. 같은 바람이라도요, 산 아래서 맞는 바람과 또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겨우 오른 정상에서 맞이하는 바람이 같진 않잖아요. 수고하고 땀방울의 깊이만큼 정상에서의 그 바람은, 시원함은 몇 배로 온몸에 스며들 것입니다. 소프라노 김방술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하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리톤 김주택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리사 코란의 영어 찬양 큰 영화로 오신 줄 이어졌습니다. 네, 뜨겁고 벅찬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 매일 마시는 물 한 모금, 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은혜였는지 비로소 눈이 떠지죠. 오늘 우리 뺨을 스치는 작은 바람에도 조용한 감사를 담아봐야겠습니다. 연주곡 함께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말 진지혜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는 조급병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건데요. 하나님은 귀히 쓰시길 원하는 사람마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쓰기 위해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또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고 여호수아를 쓰기 위해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 많은 훈련과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라고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참나무와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조급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됐지만 그 거룩을 완성한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매일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사무엘 베케티의 희곡 중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품 속에는 두 노인이 함께 시골의 나무 밑에 앉아 고도를 50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왜 그를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문득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고도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러면 목이나 매자. 고도가 오면 그땐 사는 거지. 누군가 작가에게 고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작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걸 알았다면 제가 이 작품에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되묻습니다. 당신의 고도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며 사십니까? 라고 말이죠.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혹 허무한 것을 기다리다 세월도 인생도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죠. 막연히 기다리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반드시 정해진 때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어둠과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21편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참 귀한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을 인용한 찬송가와 찬양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라는 찬송가도 있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복음성가까지 많은 곡이 있었는데

이 말씀 찬양 중에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천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성가곡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소망교회가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원곡.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CCM 클래식의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훌륭한 도예가는 진흙을 바로 물레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흙 속에 작은 공기방울까지 다 빠져나가도록 오랫동안 치대며 숙성시키는 기다림의 시간.

공간을 갔는데요. 조급한 마음에 이 숙성 과정을 건너뛰고 만들면 도자기는 뜨거운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쓸데없이 멈춰있는 지루한 시간 같지만 실은 거친 불길을 견뎌내고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네 삶에 찾아오는 응답의 지체나 멈춤의 계절도 이와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나만 홀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더 깊고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안의 조급함과 혈기를 빼내시며 주님의 손길로 묵묵히 다듬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내 뜻과는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차분하게 견뎌보면 어떨까요?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완성하실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림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걱정은 모든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힘을 소진케 해 하나님의 복을 보는 시야를 매우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을 아주 약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평생을 맥빠진 채 살아가길 바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힘차고 한결같고 안정되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염려와 지레짐작한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기력을 북돋아 걱정이 사라지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멋진 임무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게 있는 근심들을 털어내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달팽이 한 마리가 집을 지고 사과나무를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듬거리며 한 시간쯤 기어갔지만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나무 틈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느림보야, 너는 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힘을 쏟고 있냐? 저 나무에 올라가야 소용없어. 사과가 열리지 않았거든. 하지만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며 혼자 말했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면 그때쯤 사과가 열릴 거야. 라고 말했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잘 기다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다윗왕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 앞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 특별한 아이인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며 편지들을 썼는데 이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됐습니다. 하나님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는 기다림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념 상태로 기다리거나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야기. 세종이 완성해가는 행정수도의 꿈은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입니다. 국가 균형성장의 심장, 행정수도 세종.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0: 같이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희의 강가로 은희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라면 강하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함께라면 강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울 때 누군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경험이 여러분들은 있으신지요? 미국 버지니아 대에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곧 가벼운 전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뒤에 혼자 둡니다. 그때 사람들의 뇌는 극도의 공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뇌의 공포 반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함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뇌는 그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가벼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손을 잡고 함께 할 때 강해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저 서로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였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최초로 전투를 갖게 됩니다. 바로 잔혹한 유목민족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현장은 크게 두 곳이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저 아래의 골짜기가 첫 번째 장소였고 다른 하나는 저 높은 산 꼭대기 언덕이었습니다. 먼저 골짜기는 생사가 오가는 치열한 위기의 현장이었습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 아말렉의 칼날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덕 위도 위기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산꼭대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팔이 들려 있으면 골짜기에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문제는 모세도 인간인지라 피곤해 결국 손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밀리고 지게 되더라. 결과가 그랬습니다. 결국 모세의 팔이 내려오고 이스라엘은 질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피곤함,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모세가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었다. 우리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좋은 동역자가 되자. 교회는 서로 도와야 강해진다. 그렇게 하자. 예, 맞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잡음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은 언젠가 체온이 식고요, 언젠가 반드시 힘이 빠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도 훌륭했지만 결국은 피곤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며 우리끼리 뭉치자는 것만으로 인생의 끈질긴 아말렉을 온전히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진짜 꽉 붙들어야 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손은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현장에 우리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손이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끼리의 협업을 넘어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곁으로 다가와 맺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의 연합의 신비를 다룹니다. 연대의 부요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심으로, 둘째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두 손 모아주심으로, 중보하심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토탈 빅토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승리의 그리스도의 골고다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물론 역사의 한때, 한 공간에 일어난 오늘의 사건임이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특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계속적으로 현재형으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그 손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모습은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와 연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르비딘 골짜기를 보십시오. 이곳은 피 튀기는 사투가 벌어지는 생존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세상이라는 삶의 우리의 현장도 이와 같습니다. 예고도 없이 재정의 아말렉, 건강의 아말렉, 깨어진 관계의 아말렉 등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둥바둥 어려움을 토로하며 우리 능력껏 칼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너무 피곤해집니다. 내 힘이 빠지는 순간 여지없이 세상에 밀리고 뒤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눈물겨운 연약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짜기의 위기 한가운데 앞장서서 칼을 쥐고 싸우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 원형은 예슈아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지요. 신약에 나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예수님을 표상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좀 연약하고 힘들고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표상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너무나 탁월하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요 대장 되십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닥치면 나 혼자 버려져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지금 내가 피 흘리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어찌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어려운 이 골짜기까지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내 곁에 다가오사 친히 칼을 쥐시고 나를 대신해 원수와 싸우시며 나를 향해 굳건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골짜기에서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의지로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늘 지치고 두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코끼리 등에 탄 개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의 때,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떨어진다 해도 친히 내려오셔서 온몸이 찢기시며 원수 아말렉을 짓밟으신 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깨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지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그분의 등에 내가 엎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밀리고 낙심될 때, 내 손에 힘이 다 빠질 때, 그때 바로 흙먼지 묻은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고 손을 내미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주목하십시다. 그분의 손을 꽉 붙잡으십시다.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으로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붙잡아 주시며 그 의의 손을 우리를 향하여 오라, 오라 그렇게 손짓하시며 승리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기도 현장인 언덕 위에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치열한 골짜기 전투의 배후에는 산꼭대기 언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오늘 본문에 골짜기 밑에 현실적 전투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 위에 기도하는 현장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군데 다 중요하지만 산꼭대기 언덕의 기도가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왜요? 그 기도의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시 한번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이 사실이 부각되어 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멈추면 내 삶도 멈춰지고 기도의 승리가 있지 않으면 내 인생도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언덕,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랬습니다. 피곤한 겁니다. 위대한 영적 거장 모세조차도 너무 육신이 피곤해서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위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합니다. 성도이므로 느낌도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몸이 천근 만근입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여! 거기까지는 되는데 더 이상 뭘 기도해야 하는지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서 외칠 수도 없고 조아릴 수도 없을 그런 때가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팔이 뚝 떨어져 버리는 때 기도를 쉬니 골짜기에 내 삶도 세상의 파도에 여지없이 휩쓸려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피곤하여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괴고 받쳐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기도의 팔이 완전히 꺾여버린 그런 절망의 언덕의 순간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진짜 능력은 어디에 기인하겠습니까? 모세의 팔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만 안심하십시오. 단 1초도 팔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멈추지 않는 중보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심해 잠수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빛조차 닿지 않고 바다 저 밑바닥 그 엄청난 수압 속에서 잠수부가 질식하지 않으며 살아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수부의 폐활량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해수면

이유는 지원해주는 배에서부터 연결된 산소 호스, 즉 생명선을 통해 쉴 새 없이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위에 엔진이 돌아가는 한 바닥에 잠수부는 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하늘 언덕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이라는 차갑고 무서운 골짜기에서 지치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피 묻은 두 손을 드시고 나를 위해 쉴 새 없이 기도의 산소를 뿜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도 중보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내 힘과 폐활량을 의지해서 관심 없으신 하나님을 억지로 설득하는 고된 노동, 그런 것이 절대로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끊임없이 뿜어내고 계신 그 기도의 산소를 내 영혼 깊숙이 들어마시는 생명의 호흡인 것입니다. 내 기도의 팔이 피곤하여 뚝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영원히 들려있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중보자 예수님과 기도로 연합되어 있기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그 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두 손 모음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위기가 끝난 완전한 승리의 현장에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상황이지요. 아말렉과의 피 말리는 정투가 끝난 후 모세는 언덕 위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깃발은 휴전의 깃발 정도가 아닙니다. 휴전은 오늘 쉬면 내일 또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 쉬고 또 일주 후에, 한 달 후에 반드시 전쟁하는 것이 휴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한 승리의 깃발, 여러분 토탈 빅토리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승리해서 절대로 다른 작은 전투, 작은 칼싸움, 총싸움조차도 필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토탈 서비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비스 해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토탈 빅토리, 완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높고 험했던 언덕,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얽어맸던 죄와 사망이라는 진짜 아말렉의 머리를 완벽하게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며 온 우주 위에 구원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셨다, 연대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위기 속에 약간의 혹은 크게 도와주셨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벽하고 거룩한 십자가의 승리가 곧 내 것이 되도록 나를 주님의 운명에 꽁꽁 묶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평안, 여러분 그 평안 아십니까? 이렇게 예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녹화된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결승전에서 3-1로 통쾌하게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했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마음 편히 재방송을 틉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전반전 내내 우리 팀이 0-1로 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피곤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패스도 안 되고 참 힘듭니다. 생방송으로 본다 한다면 피가 마르고 속이 타들어가고 어려울 것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재방송을 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팀이 쓰러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쩔쩔매고 있을 때조차도 전혀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치킨을 시켜 먹고 여유롭게 웃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탈 최종 스코어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끈질긴 아말렉이 쳐들어와 전반전을 0-1로 뒤지고 있는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골짜기에서 피곤하여 밀리고 물질에 치이고 질병에 치이며 내 기도에 팔마저 완전히 꺾여버릴 것 같은 처절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없지 않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는 결코 그 패배의 두려움에 머물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이미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꽂혔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미래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 피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불쌍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이미 끝난 싸움, 완전한 승리, 토탈 빅토리 안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밀리고 지난주 어렵고 힘들었다 해도 여유 있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싸움인 것입니다. 조금 밀려도 괜찮습니다. 피곤해, 너무 어렵고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과 위기를 이미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꽂아주신 승리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여유와 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라면 강하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약한 인간들끼리 똘똘 뭉쳐 힘을 내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완전히 연합해 주셨기 때문에 강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골짜기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기도가 막힌 언덕 위에서는 피곤한 날

0: 나를 대신하여 멈추지 않고 중보의 두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원수를 전멸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입체적인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새 아름다운 위대한 예수님의 손에 단단히 붙잡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피곤해하지 않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는 행실 하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손을 넉넉히 잡아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는 아직도 골짜기에 지치고 피곤하여 기도의 발이 내려온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들의 무거워진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그 사실, 그저 내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 얘들아,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이 거룩한 십자가의 온전한 승리를 서로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 상대편도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난 주간에 너무 힘들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며 상처받고 피곤한 몸을 느꼈으며 그래서 어렵게 이 자리에 겨우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아졌고 지금도 내 손을 꽉 잡고 계신 주님의 굳건한 그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안에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성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 번호 043-295-5533, 043-295-5533번 청주 중부 명성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매일 앉게 되는 일상적인 식탁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더와이즈 가정식탁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앉아계신 우리 집 식탁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빠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공동체가 함께 그 질서를 세워가는 기쁨을 경험하신 분들인데요. 남성들의 제자 훈련인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기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관으로서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남성들과 교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12님, 파더와이즈 너무 은혜롭습니다. 온 교회가 아버지 학교처럼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3862님,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링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535님,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듣고 있어요. 파더와이즈에 대해 알게 되고 결혼생활 시 은혜로운 공부임을 알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파더와이즈 문의 주셔서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파더와이즈에 관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실 방송 보이는 라디오 영상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방송에 대한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파더와이즈 성경공부를 지원하는 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봤어요. 네. 네, 홈페이지가 너무 직관적으로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파더와이즈는 성경공부 교재이지만 단순한 성경공부 교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방법이나 팁을 배우는 게 아닌 보다 근원적으로 가정에 주신 질서를 배우고 세워나가는 훈련입니다. 라고 네.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1: 네네. 우리 그 파더와이즈 훈련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간증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좀 좋은 남편, 다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렇게 세워가는 훈련이었다는 고백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1: 파더와이즈라는 훈련이 그냥 개인 성경 공부, 한 학기 뭐 좀 신앙의 유익과 경건 생활을 위해 공부하고 자기네 어떤 신앙적인 양식을 쌓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의 소망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의 가정들을 질서를 세우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0: 네.
1: 그렇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때 부부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부모의 신앙이 전수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가정들의 변화가 결국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변화시킬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면 교회에 있는 가정들이 건강해진다면
0: 네.
1: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건강해진다면 우리 나라가 건강해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기관으로 이제 설립이 되셨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기관으로서 어떻게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1: 네.
0: 그런 모습으로
1: 네.
0: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네. 궁금해요.

0: 저희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듯이 네. 이렇게 기관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이 교재를 가지고 교회에서 파더와이즈 훈련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인도자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1: 네. 이제 리더로서 예. 이 공부를 함께하는 아버님들을 이렇게 이끄시는 분들을 위해서
0: 예예.
1: 사실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좀 막막하기도 하고
0: 네네,
1: 그런데 지침서를 만드셨군요.
0: 예예. 파더와이즈 인도자 지침서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사역의 목표점이 무엇인지 그게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특별히 파더와이즈는 이 인도자가 강의를 합니다.
1: 네.
0: 그 강의를 요약해서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교회에서 이 훈련을 인도하고자 할 때 어떤 순서로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강의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 훈련에 결국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되도록 상세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1: 네.
0: 각 챕터의 리뷰에 그 중심 원리를 다 담아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지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함께 격려하며 지혜롭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남성들의 모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까 가정 질서에 대해서도 경험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0: 네.
1: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저희가 이제 목회자 가정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당연히 화목한 가정이고 다른 가정에 비해 더 아마 경건한 가정일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을 오랫동안 좀 옆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지켜봐오던 선배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어느 기회에 저희가 이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희 가정에 질서가 무너져 있다.
1: 네.
0: 그때가 마침 고민이 참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자녀들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했고 잘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문도 참 많았었던 것 같고 고민이 참 많았었던 때이고 저 역시도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가정을 돌본다고 하지만 좀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이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지 그림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희 아내를 먼저 두고 같이 한번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좀 회복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정의 질서를 찾아 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2주 동안 매일 밤에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거실에서 회개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 네.
0: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고 남편의 머리 위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었구나.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보고 보살피고 질서를 잡아주어야 하는데 저도 늘 자신이 없고 아내가 대장이 되어 있었으니 아이들도 많이 좀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가정의 질서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가 무엇일까를 공부하면서 저희 부부가 그때부터 마음을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가 가장 먼저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1: 네.

마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워가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저희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면서 저도 아내를 더 품어주게 되고 더 사랑으로 대해주게 되고 저희 아내는 저를 이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저희 자녀들이 달라지더라고요.
0: 네.
1: 그때 당시에 저희 둘째 아들에게 틱이 있었는데 가정의 질서대로 저희 부부관계가 세워졌을 때 틱이 없어지고 저희 세 자녀가 막역한 사이로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청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니까 그 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참 부담이 되었고 왜냐하면 집에 가도 쉬지를 못하니까요, 마음이.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집에 가고 싶고 집이 정말 안식처가 되고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자리처럼 느껴지고 집에 갔을 때 그 온도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러시다가 파더와이즈 공부는 그러면 네. 어떻게?
1: 이걸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요즘 청년들이 그 꿈을 잘 못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 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모님을 보고 사실은 결혼을 꿈꾸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한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래서 형제든 자매든 결혼에 대한 소망과 기도 제목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열매는 가정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많이 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청년 사역에서 장년 사역으로 저희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0: 네.
1: 저희 교회의 마더와이즈 사역은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죠. 예, 어머니들, 아내분들만 훈련을 하니까 파더와이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가정에 어떤 그런 변화를 경험했고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파더와이즈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0: 네.
1: 마침 파더와이즈 교재를 보았더니 가정의 질서와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그런 훈련이 너무 잘 담겨져 있었고
0: 네.
1: 또 방법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0: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를 깨닫고 세워나갈 수 있는 참 좋은 교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파도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참 정말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고 진리라는 예. 게 이 교제도 되게 오래된
0: 예,
1: 교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냥 오롯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도
0: 네.
1: 느끼셨다는 게 참
0: 네.
1: 신기한 것 같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이 지혜로운 아버지 이 교제에 보면은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성경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0: 아내와의 관계,
1: 아내와의 관계,
0: 자녀와의 관계, 관계,
1: 세상과 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은 공부를 이제 계속 해오셨고 또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고 은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 아내와의 관계 과정이든 자녀와의 관계 과정이든 말씀 묵상이 기초가 돼서 관계를 바라보게 되니까 많은 이제 성찰이 되고 또 적용점이 나오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호사로서 우리 아내나 자녀들을 많이 정죄하고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데
1: 예를 들어서 어떤 정죄와 판단을 하셨어요?
2: 지적이 이제 많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어떤 단점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런 남편이자 아버지였는데 이 파도와이즈 과정을 하게 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시선이 변하고 아내 좋은 점이 자꾸 보이게 되고
1: 네.
2: 자녀의 표정만 봐도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평소에는 잘 그러지 않았는데 또 우리 파드와이즈 형제님들 종강 식사도 준비하겠다고
1: 네.
2: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이제 놀랐던 기억이 있고 또 다른 형제님들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기초 안에서 모든 관계가 이렇게 선하게 좋은 영향으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렵죠.
0: 네.
1: 세간에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잖아요.
0: 예.
1: 그걸 보는 게 진짜 너무
0: 큰 기쁨이죠.
1: 네. 정말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네.
2: 그 파더와이즈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진행되면서 우리 조원들이 얼굴 표정이 대부분 바뀌는 게 보여요.
1: 네.
2: 그걸 우리 스태프들은 이제 매 학기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그 주차별로 형제님들의 표정이 변하고 묵상이 변하고 그 부분들이 정말
1: 네.
2: 정말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가정의 질서를 성경적으로 배우고 세우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 또 그 훈련으로 은혜 받으시고 다른 많은 가정들도 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설립된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나 사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FatherWise Korea를 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영문으로 FatherWise, FATHERWISE를 검색하시면 FatherWise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직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파더와이즈 소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오늘 방송에 대한 청취 소감도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문자를 보내주세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였는데요. 영상 링크도 답장으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

0: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파더와이즈 코리아와 함께한 이 방송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1: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아멘.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서늘한 바람이 양팔에 안기니 8월의 더위는 등 뒤에 숨는다. 바람은 먼저 마음을 불러온다. 김민들레 시인의 9월이라는 시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 가을바람 맞아보셨어요? 여름과 같이 날아가는 이 바람,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요. 여름에 담겨있었던 아쉬움, 후회, 끝내 여물지 못했던 고민들 같이 보내보는 거예요.